0: 소소 진짜 진짜 가르 나버래
1: 걔라 걔라 걔스 치미 군대이나
0: 히 나 치미 군대이
1: 걔스초 걔스초 가서님은 누릴 뿐의 세계도 나도 주무스는 이유로야 새로 잡고 지금 좀
2: 계속 계속
0: Sana da.
3: Lan
0: sana da. Tuğçe sana da.

0: 내가 상원아. 세정세순 둘이 청소 집을래. 제 소소 접제 사는 근처도.
1: 아, 계란이 없으래 왜? 세정세순이. 아니, 샤네 제베. 그래다.
0: 지. 이내래. 냠다가 제 소소 내제 탈을래도 접지 수가 좀 매비네. 또 꿈이 유를 매비. 연주 잘해. 怎么了？正是送的孙哲结果的，也是了，东爱说了没不读。现在嘞，也准备来了，把家忙用别些读。听人家，放心是哪人？杨雪。这孙说，听人家各都点子通的，也是了，东爱帮你几个。现在他正啊，进不到我不，还开点嘛说。前三年。
2: 三年，三千五千送不得，天哪，这吃住的，小姐下桌。杨先生，我真是，我真是，马上让我们都清醒。杨先生，都没叫了，快叫！啊，老师把那么太阳把那个累的，累白累子，马达马索不打的，就是我那个人打，让我们给俺做。
0: 好白个，他妈在里边一个队呢，结果都过，正式表示过要了马车，用那个马三马四给正式，送过那个四零六一车送去，小鸡是。

0: ཁྱི
1: དེ སོང ལ
0: ཁྱི ཟ སུའི མ ཟ སུའི མ
1: དེ སོང
0: ཁྱི ཁྱི
1: ཡ སང ལང
0: ཁྱི ང ཤི མི གེ མ དེ ལོ མ སོང དེ རེ རེ དེ མི དེ ཆེ བ
1: 我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擦 키랑
0: 나 배들게 거기 탕가 진짜 이다라
1: 다시는 키랑데
0: 하 띵으 키랑이 중간이 무대 옆사 용작배 키랑 최고배 가다쳐 이네 내 집에 탕거디 키랑 잡으면도 수제 나 매트지 뒤에 하샹을 대고배 가지 중아
1: 다시는 키랑 옆집 경부담 입을
0: 시 계세초 아 아, 탕그 지약이 인내 딜을 가보다 띵우고 뛰어도 요상그 채도 개쇠초 개쇠초 야패다 조지 앞에 난다 내 매트지 켜라 지대비 지나다
1: 오살 탕그 개초 니자와 제외 개와 하발 토모뉴 제송치기 로탕 니루래 충배 세탕 제외 모살치
0: 개세초 매치들이 하샹 띠로띠 니제 이 매치에서 찍와치 샘기 코다마치 탕가시 찍대 세외 미니 미니자 로송아
1: 가지
0: 개세초 개세초 니 탕가띠로 제지쇼에 둘레두 니 미디 배타 샤소 니 매치지기 껴베 치슈디 타가사
2: 시샤

0: 세초아니니가라베베리게나티제나니가마리
1: 아할라시바나마타야바나바스드바나가드리타와게미니큐라가부구제사마조고시게시숨통와당가시리게베유바나가좀불린디르

0: 매드 상어라.
1: 강세조,
2: 여기.
1: 강세조.
0: 매드 상어라. 지난데 저 만나시. 만수, 쟤는 냠수 주머니. 가을 배 차와시리.
2: 염치기 숨어 다가라 하리. 니니 가을 배 차와시리.
0: 내게, 내 내게. 염치, 내 배. 내지 마.
2: 염치. 걔랑 같이 가르 나버려.
1: 염치.
0: 걔 제 마수. 걔 제 마수. 머리 민부 세웠지. 허리 부실 짐이.
3: 감질로 도와드려라. 그저 빌라리.

0: 지쳐 아 할라지 바나 마타야 바나 가윤지 겐데 상무 발라가 달라가 추루세다 발라가 아이기 냥베 그도 보든 주발라가 쳔어 레지게 고다 예베베도 고윤지 켄니 투데 제구에메게 타자 난 주발라가 파마 부주고 냠중 중외 가서 난다
1: 계세

0: 中央农村里向不给成了的没得人称那种公立车就三百了该死去
1: 현재 지스텔레 다다 체랑네 신진 나조반데나 중앙 륜천 년차 시철 레콘 베게 트랑키 린종 고리 차지 세바 렌세 덴바토 나나 텐디 렌세게 조숑화 량힌 레 샹리나 무토체 제주가 년랑터 계산 대중 제자파 도규 나오 게레 라게 제제 난회 던더와 고테힌 나부체 튀르레나 셈바 거스시

가나야 카르토봉어처야 조종고네야 고렌 넘범바야르가 보고리야 야마치디아르베가 산루리야 얍성롱디아르베야 토세루리야 고레 랑아야 가르부저바리야 송고레 송버저킹고리야 대랑도 맹대야 안라만루예야 고레 테네레 야르보성진라야 송등렌라만단라고이오야 런톰부난토야

야 사허여 라소와 니르마구 골랑바더저 타올라 덴라효 랑바더저 타올라 덴라효 랑바더저 타올라 덴라효야 지송바단 덴에 덩코 지분 열보디 나리 나보 대당 차보랑이 협대 소소랑 독바 쳐나 마시부 도미지 드라라 레전가 용도 세바 간코 라른직디 나무 담배 라양 Maga gandho semate posar chalan roduri. Maga nayan kaho tandang. Mado dungdo semate mi koma nelan roduri mado nayan ngambu jangjang. Sero pe yempe cao yong ga sene tara chiro zamde rodu la se yoser parampangne. Otsan la suzo sehyang somi kinchen zamdangshe tonne njam lakwe chorne ngata tarwa rungmo je talan jangne lando langso.

레상 그룹은지 영 렘츤 지그들라니 감들 나치 첸남라 갈와 속 등득글그니 등노는시 까마타시 바티 고직쇼 바팅 잡지 제적 그럴 때 대등 등샤와 람주 용이 자키 몬드는 형니스

자당 수기 규제 메롱도 나조 메제 두고 세워르틴 년싱 지베 루이 양베이 그게 롱예 라르양 스프르시 미릭 시행기 중단 덤규다 장지 그게 장매 남네 창 유럽 서베 규제 삼바티 젬닝 미기 가든 켈르트 농지 선생님의 생계 도블링계 궁금상 단대 기란이 생구수베 레젠디니 교육 가르무 숨주 신중 양년 시베 농지 루시에 레젠디 Keringi lezen tena, mazu yin chung mikse jengi juji shi kene yinyu. Keni, jidan ki nyen she kyanwa zang ma yin para, mazu pyugiru longye ta nyen jing gyundu chabzen nangi porchuk lu she tang, daga nishin chudon zu lu she ka jik nyamdi yin nyongru chak yuti yin. Longye ni tingrib gyuze ki chukdu chishu she yin la, ten nangi jadan lu she ni nima ta wazari shin ka chede meba shik yin. 계급탄 미릭 시행기 계획 토네 세베 롱예 표준 제다 다니시 균두 첫째 정부 대다 별개도 인규급 승무라이나 오늘 토난다 승구

수 중견기에 차시 개진식니 봉예 뒤에 남기 루시에 대다 벽에기 남네 년식 집어라 링기대 벽에 장매 남네 기르베 루직레리네 년위기민의 가주 차단기에 소라디 마주의 인공도 태가락 전용기 오늘 하나 줄 렌도 디링기 루시에 당부 양기 인규르쿠기 롱도 뱀나도

퇴기 콜로 담은 신도 교 가르마 숨주 뒤주 줄레니 개규르 규제 회동 바로이 롱예 루시 나오에 뒤들이 교 통외 밀라 수기 엔제베진 년배 나와라 되게 양스코라 디린룽린 윤의 체반디 마웅 제베 참바식도 네 생겔링게 드링기에 레젠 판에 마주 냠도이나 불교로 롱년 다 균두 처쟁기 버죽 다한 주동조 루시에 파지 예스페인 루시에 대달 년배 규림나 만주이나 루시에 롱조 제부자 마인 바라 어저와다 다정케 셰버다 셰무츠 롱년기 규제를 진배 린단다 순슈래야 실미치 더 유충유 공남배 까지 배송을 되네 중등 지시 이유로 아주의 계기람네 교회 정신진다 타니뷰 초라시 주특기 되니 링년 낭리다 계기 다르비기 레드 러진 시기야 지름 뒤주니 중심 슈르교회 드린기 까르마 숨주 응진기 레젠디야 되니 죽 두레송 까르마 숨주니 뒤주 통등시 이야 불교를 유제기 런분이 더등야 갸 정부로 모두 누르신 유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스에 소워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지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슈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기란의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유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유유
1: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체비에는 야고 믿어갈래
1: 미유통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끼직만 세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양 복등은 줄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김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튀니디에 초부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地图那位王旗米玉地利亚地基点我做孙波那边王旗米玉地利亚推您基础
2: 南无给团结, 和给给蓝年年准学, 谈得听见年三星版你, 中央密码关系龙天雷空给和给青蓝银

0: 겐지 쿠로와타 제지 후르다 조바 제기 동네 지종 동네 계급기 진행 지배 차샤라 공비타 춤제 티베 지와 토바라 군디 동괴시 송휴 왕후님기 유럽타 어디 롭초 소비 토토 바로 좀투 땅기 구치 균종타 로디 규르밍항 시진핑기 드럽사베 중국 해주 된배 지소 링로기 공바르 된니에 로심 직제타 라소 되버규 갸지 지게도 롭총 지켄스 로디 규르밍항 당기 깔아니에바타 당기 제수 정규로 치든 지구에 중국 남배 팅럽 진도 교바라 군디 동화를 민니에 네버 된배타 제지 조바타 당타 계급기 괴고타 지게도 롭총 지켄스 상자 송지 제디 갸지 지게도 롭총 지켄 남기 지소 링루 팅럽 진기 계급 초용리 조준 지구에 양규기 럼부사베토 제지 조교로 치든 지구에 rāngwī zūkyōng lā shūngyōng kēmnē, dāng kī gā jī chī kē tō lōp chōng chī kēn tā jī tū chī bē jī sām tā bū tā, dāng tā sī shūng kī chī kē tō lōp chōng chī kēn lē tuyōng yā bū chū bē lē rō. Gā jī chī kē tō lōp chōng chī kēn kīm shī jī lā kī rō wā chī gu. Rīm kā tāng wī kī chī kē tō lōp chōng chī kēn lē tuyōng kōr kī, 中国中央七七九九委员中央特区局局部一部长李干杰以熊民作用能源。检用密码推送云南委员田康及委员长宣布，Europe谈二的六州所部的中国七届度六中七届在这连锁一个级别连接连锁一操作顶中立。检用随着几周期宣布，三十多党政总委Europe谈二的六州所部的中国七届度六中七届中国在这连锁一个级别连接连锁一操作杨振宣布了。
1: 第二年库内比维尼斯，捷克区主席选拔韩正奇党主编次年年必经途，因其亲自联系库伯坦接战闹事。韩正奇，他留党堂部了，主席习近平他，无需联系斯大摩那么年年，中国他以及与之电联系可用特区肉的做狂飙动作了，真迹图没有那有他，结合你表指挥，留萨拉巴国怎么事？ 中国他引起指挥领袖他狂飙动画题，结合你被民办给欺骗他团员，从你被冷淡之年，结合亲笔建筑困难，特区给制度了，汹涌压迫他，从你指挥必须要上报三天动画，可给三百三米七百次话，国内三百几十件钱呢，没就这呢，别这他，忙心指挥了，固定动画，充满人路我们，连土老连打落他。 两党之内，可是被最高马拉给救助了固定的呢？怎么来？体外盲位电力中心他电机中心两个是送不是？库博伊，因此他中国娃儿变成牛从他，马脚米特人类，帮米狂皮，那么些娱乐卡点就不少，开工所，加起为推磨给欺骗他，你们得去明文别读书，起不点月。
0: 因此，朝内中国传达领土，结合你部国际民联网中委集团开启团购级别固定动画堂，基层点别领域级别堂，你们来接不去，真做了你们都卡点绝对越轻松越不是。第二个问题，别问你做，俄罗斯集团杨志西总统被俄罗斯集团结合西总统给定下的了，结合集团宣布韩正基到储备最新一年最接近版了，俄罗斯批评你。
1: 급미르급의성비더바오계지변조링디라쇼규마세 中国南北停止建构组织了固定动轨是两条签约。超过呢，习近平去突击塞尔维亚中国开球电别基础人路一公办，组织多球球他用七八趟，轻松两天他就要不球球踢，当用去两天去开机难去，刚起的自由他用七八，新的他重新为了控制动轨他用七八，重给他重新，两支控制动轨他用七八，新的结合多金组织球球明显电机七八。 重新启用的他的用户固定动作体即他们进球员都进吧连着吃东西给你们了六种他必须球员体吃东西进吧有的就三条球员体作为贵族所进步这些年新的停车前其在前年温州用户他重新了停车期作为财经其在前年总局了批准开进投票了固定动作是一定不是 차고나 신뢰기 초두 튕기 뉴바타 뷰체타 편제 치르동와타 신뢰 천재타 직제 디교라 슝루갸바 신배 버파타 초교르게 탐람 갸치르동와 뉴츠 레참 지튠 숨덴키 총습 조준라 구디동서 초두기 태기 콤비랭게 카세서 유브시
0: 디글레군이 비브네츠 다루니 중국 공제당 운인데 로자타 조명아 코르벨로시 롱우자타 조명아 이 철루규진 롱우자타 조명아 이 지지론대낭 공전당 미릅니 미릅기 닝류 진뷰 베터타 랑소 류동기 리기뷰디 중국 미마라 튠티타 니지기 얄랑니의 추부르 교화타 대내 도업시르 교류비 럽진 총규제 유진 중화 미리기 롱동차 카시기 루규토기 지지지 루규 닝아 잠규 롱우자타 조명아 이 럽진 경규 럼비토기 콤덥지니 푸삼 대심기 준주타 각도르지니 사르지 척균 균지 체보시기 상하이 중국 속신 당부 조유토 난냠 대비 19만기 론데 냠세 티보타 롱갸 학삼기 루주주디 사르지 시규 내티르 자와 총리 균투 유진 공제 등미 로덴 교르미기 통명 섬든 춘바르시니 중화 미리 콤바지지시 럽지 갸다르기 쇼수 규비 典范结语 상하이 신예 람키 코다 앙 뒤주 뒤주 바디 급티 뒤기 왕지 람기 코다 앙 갸타 주미 초보티 인신 지루 직통 굽기 인슈 적지류 다오 뒤비 신슈 숨니기 공모 미 초시마 주비게 유비 19문 솜친토 산내 소존의 비비 공제 당기 응어뒤 저조기 뒤미 쪽숨 상외 고내 솜신 중국 공제 당기 개용 뒤미 속신 팅당보 내티르 응외수 소유 중국 속신 당부 뒤미 쪽숨기 천용로세 로니슈 잡게 인바타 티링 응어퇴기 공제 등미 대다기 비비 퇴디타 좀이 낭예 만수 응아르시 중국 조람 취십 집에 대기 섬시다 배자 문숨 강서르투 개교 망교기 통면 섬뒤 장바타 개지 쿠르디 공주 송예라 마진바라 상외 앙내 티르 좀디 당주 경기 차샤 침부로 냠토 추면 낭예 지루 직통 굽진 휴석 지류 다오 뒤배 진슈 신인예 진슈 군인바라 중국 속친 팅당보 내 티르 대랑앙 초신 퇴미남기 당기 전진탄 최초카라 명리에 십도르 딩섭낭유 섬유리 대바식라 다오둔베세 숨중이기 공모 총도소유토 고르인 진송기 자부위폭리 참미조 까미중위 퇴미남 자자강 浙江 자싱도 내부제유 자싱도 졸지 중공 속진당비 퇴미남 남湖체우이 조샴추중식도 증리 모두 총도최짐카 라다르낭유 총도토 당기 전진당부타 최초당부로 최샴중리 중국 공전당 외수 운이바 겹자 제보다 마르크스 진로 시당기 중국 공전당이 내디니의 독특 치고 잠디 럽진 경규 럽고 조유 중국 속진 당부 주지금 퇴민남기 추산낭 진념된라 개충의 퇴럽기 뼈자 치수디 공전당 치루로 된바쇼 공전 진로디 미지기 징주바 치루로 된바쇼 제비 뼈지 자유 사르지 미순 사바식 쿠심 뮤나기 중국 서치 진비 등도 최고소 퇴티네송 공제등미 미릅내 미릅기 통미섬두 띵송 야부제디 미리랑젠타 미마징주톱지 방아르슈미타 가제 세미기 베터블론디에 고점유 돔지 락섬개발식는 제로직동굽진지 석지론예 제로직동굽지 십주시구류파라 개용수 랑소 류도낭비 명십실토비 사르지응위시바오 치숨기둔줄학섬생유 제로직동굽지 십주시구류 계급운이비 제고치비토 중共 속신 당부 퇴미 로드 마오쩌둥 남대 고무치 양띵토 증례 진념대병항 중화미마 지둔계급기 중양미마 세중외수 운이바 협자낭규 통미 국민업주 학점리 미비 중국 공전당딘기 타자 당윤 동주로 찍례계와타 계지토 쇼겐 딩섭딘비 콜라시비 시진당 치제 당부티르교류 로제 가세균용비 럽진 당주비 닝도기 중화부추 동주로 주실 학점기 니지디 중국 남배 팅럽진라 딘디에 중화 미리기 럽진계다르기 중국 북준라 균용내 군디동부에 강람 사베토 곰시 침뷰 등규 지진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쯔 니샤르 노르시뷰 니동이 소초르 추구소의 커섭 용의 고르통추로 굽기굽죽으로고 샴주의 제바티 로콩물의 겨주타 청충추 파르요바타 스네카기 차긴타 뒤미에 추구마자라 추구소의 커섭 용의 주교로 겹교 제바시 문바체는 로시보라 림카노르시기 커스몽의 골통추를 직동 가잠 구지체부시 민알 유동이 소출로를 出国所谓科斯荣誉追别列团电脑古今点边啊必行不是这个团电表示说人卡出电地毯前边出国所谓科斯直接相追给监控的团早天团突袭人用他的样激对团卡级追给团突袭空门直接特别日说突袭第一推举空来追个月不是西都中文行呢诺斯比母体给科出的欧联塔练团
2: 出国所谓科斯姆冷落朗达的纪念团也不中年门外脱单年度动画团都归十几来兄弟教吧四句给女伯顶别接前年不在昨天南北基础组班丢掉是用不是那么确定的养的你的那种丢了屁股的给老张你的那团谈到天天的三十五的你主要论定的工作给听他们给三九零两张的解释
0: 第一个来问的别别年岁一人年纪的几次年年别别年岁的呢哈尔莫斯初嘎给出生下坠给出退日续马拉全用年国企有把他过了谁被出大他出兵给年刚的出退日续则批也推上坑中了下坠日续其中有不是此年年一人一次那么三级松马给松马给第一次被出退日续则批能全出生日续则批了至于出现突击三级松马给全就是七八马次
3: 康体叠加了给两样级别的罪恶哈尔莫斯初嘎给预计解约此年年二里中央猛击抗击二里初马给亚伯拉罕林肯当前给蒙主阿玛二里加速了决心约不马赛二里一连了命别初头高动下去了母体夹局了解决引起解约二里中央猛击抗击只有高动起的拉达突局了给连下去二里马给从列出席加大你去增益出蓝局局了特局解约不谈 明儿二里马给二星为啥是归途细菌气味盲团规制让价所下的一人了命别盲团团蹉跎下去了给表示给预计协议在年年二里给团论经济二里二星一连团准备进行运别文件空给可对出团脚头把电器协同给面积协议团空给团团二里一连给高动率给出国对面了控制当街级别盲域区域别出国洋对面不团
1: 提到赫尔穆兹苏格拉尔扬国级别下监督最具引起协助第一个列库内比维内区巴勒斯坦研究期次年年比维内组织党呢以色列盟邦给年天儿刚杀手国旗三十盟部的直播前年没送给他们多大于不是哈姆斯刚杀手国旗就给王家最初期的月及加扎接不是
0: 哈姆斯政策边二日早前边基地乌联斯罗提哈姆斯刚杀手国旗就给王家最初期对面机械不停的尊大明星第一名给你以色列给母体真足球球了给送下几日机械不是第一个列国内别别年数几岁年年列国内结婚当给托人平的时期结婚当给以色列娃儿三十卡些马克思姆教育协别出去教育了每天前面积教育 年底的列巴嫩今年中年八月廿三日举办了新年底的以色列盟邦给母体年都为了他南北特意所列巴嫩陆军及沙丘盟部卡托加夫级别用他的样没中年给他们都学了他没写了没军炮去前面中为明年结束列巴嫩西丘马给明年岁月不是
1: 第一个列库内比维内区第马基希望政策预备当时年底时中期次年年
0: 水军曾经欠债几年格林兰凌晨给廖天天大王堂我公司恰巧送给昨天电送小军员谢谢不是你都是三个老年说而且电马起期间我看格林兰凌晨突破小军员是为首听马谢不谈第一天周秀居民谢不亚民谢谢马赛第二天呢约了给客户了过程两度小军就归样谢又不是三个连接空前三军的年初小军到一军拉谈电子问题一
4: 列线监控人员改善第一老师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初级级妹妹不姐去俺就老爸的初级级初初的姐去俺就出去两把的起差不多不给这就以母亲心思两把的起妹姐去这样是江浙切磋娘州人民这晚里恩济点点
5: 杨春喜喜，
6: 搜出康喜喜，与其闽南共活起。
7: 每日看见通知页页档，推门口边的中华每日电，刷着颜色档，读秀颜色，热望颜色建议。

0: 하지 벽길에 셰라 랑든다 진유 시르송제 이와치와 이내레 이와 망부요세 아지 녜줄로 셰라 차샤바 이내레 타디낭 놀라 직싱레 게 이와다 쪽레기 이와다 쭉준기 이와 딘데 제제 직 개공이야 대낭 놀라 지라 민저 망부요세 샴르 임베 이나 랑마 소베 내셰치 냠주슈기 대양자문 오블라기 변종 시즈총 기르시에 통면종 따나 따샹 랑준 총소로 도룹 나왔던 데 지래도 공기 Ninila Peta, Gapsu Halu Mido, Shukshu Shula Libio, Shinjung Tabia Gala, Langwa Jegisina, Samu Pumi Yinya, Puti Yene, Dunsho, Skunasha. Tajikangi Kongi, Lesia Titalaya, Sentrube Gilina, Susurang Nilaya Peji Tokzu, or Dinjis Gayu Shai, Lesia Sia de Shembata, Mintavaria, Kolaya Tajik, Giblogi, Babjata, Dinjitan Chabina, Goya Minduala. Tachizu Jig. Chapdungi gubay wangki ane digu dingla ya jik tenzu chapdungi tujamba ya chi su ta suyo jirwa jik kyang jo ya ge leshe inay re tenzhe leshe ta jik chi su gubay wangki suyba mado jidan chebi na leshe mangbu ji kurangi gyabjung rui mutrabu di rangjung kham rangi ge di ta jik chiwi ge inay re ta lega chidu ge yoje tenzu takta chakza yorwa tenzu ge tenzu mado jidan chebi na 来些了呀，就集中入农业事业吧。听这的，既然农业这也是，他的连接给那边去，农村特别下雨。那些那么连接，下面来呢，木头节，要浪漫说的路线。浪漫说的路线的，到浪漫说的，如果说是改革农落了呀，你这个民族啊，看些是那南上也是呀，这个说也是呀。听这些节，这个浪漫的了呀，这个过对民族的，要浪漫是呀，提的农落了呀，这个过说些。
1: 嗯，别给这个，可是我的性格能落给，他吃些的这个民族啊，就开些他了一嘛，开些鸡了一嘛，要开些性格，出当差些一嘛，开些性格没差些一嘛，这个浪漫的，说当民族的，浪漫的所谓突出民族的，听这个，基本都是学因。下面我们推荐咱们都不拉给，都是学别，平常时子创建的些通门中，入门下，无间创作呢，都是学别，浪漫所谓那些积累呀，谁拿的？
2: 新了点讲。

0: re nge zu mi mang ge din de sung gu duwa la le ge qu de cha gua si sam lu dong jo yin ru da xie zi di ji da da ji le xie na ge mang bu yo ru ba xing ge de bie yin ne ji xing ge lu do du ye yin ne ji ya ji na na zu ga ri shu ge re chu ge ge ru ba chu le na ne ko na zu zhu we le xie nang lo le yin ne le di xie zi di mang bu tun ge duwa le ge qu de cha gua sam lu dong jo yin ru si ta ti yin wo yin na ti tuo ne ji 자지 미모 만족이 아니 내가리야 장배 가신다 아직 내가 들어야 진배 따단지 세버리야 준도고도 수여이 로 넘버는게 샴라 임바이나 조접되기 레셰지 모두 쇼이 안티야 장번노블라게 변조시스 총기를 시에 동묘종 용어상 우겐 총수네 도름나 못되지레샤 타 조접되 쇼이나 패지 셈버부 망부 킹기요시 아 조접되 쇼에 임바이나 동가 로도디게 녜차제 신게 띵라야 루루 수제 풍소 접제 세그도가라 대규림들라 조아제 보슈요시 조아제 보슈에 딘베이나 다직 조아디 접제 아니 신게 감산 따야 딘데게 규림지 쓰기요시 다야 조아디 접에 겁을 이내래 야 접두기 내세 딘데 도발 다 샴라 인베이나 아니 쩡규게 조접두기 내세 딘라야 직 세나도
1: 그나

Lonamalange. Shamlaina, Nija Gubki, Sushi, the Shizzi, the Chick, Langella, Pudu, Tia, Tiri, Yugu Yaja, Yi, Sangsho, Yugu Panglato, Pangsa Seposalato, Panglam Kyomutimito, Zajumutunato, Tanda Shina, Tanda Tang, Pangjik Tanga Shibajo, Shibajona, Tangajo, Tangdong Jabe, Tabu Yi, Nima Jabe, Yugu Yi, Mipa Jaji, Teremu Yi, Dharma Tulla, Shibayin, Kagusena, Shibayi, Kagusena, Tangwayin, Kagu Kalamandro, Naku Nalamindro, Raju Zilamandro, Jalu Siblamandro, Najo Palamandro, Sobu Shalamandro, Gezi Shunamandro, Migbe Shalamandro, Name Zilamandro, Gangang Yuze Migbe Nu, Gongyong Yuze, Jui Kang, Gamu Jui Gayung Gong, Najung Seme, Tongyong Gong. Karmu Jui Jayung Gong, Najung Seme Tongyong Gong, Chodabega Chila Chun, Wonglia Wongta Ringwe, Kagu Keta Ringne, Naku Nata Ringne, Kagu Yuse Nangtoku, Zambulingi Chayangku, Chugu Pangzu Nangne Chayangku, Kagu Lesum Kiriri, Kagu Lesum Koriri, Sikwe Nandu, Namalangye. Shamla Yimbeina, Ke Chenbe Gubgi Leseji, Nyamju Shueyi, 태양 정반노블라기 변조 시즈 종기의 시에 통문크네 도지 나외 레제 텐데지도 케첸야 슈브이나 케첸야 드미나조요리 비나차샤브이나 싱게팅네 로도 심제라 케제 첸야기 케요리라 야지 리딩네 심제라야 지워 케제 첸야기 케요시 야지 유탕땡네 심제라야 둘이 케제 첸야기 케요시 캔드미나조리 슈자 이능 만남주 캐 챔베급기 레셰지글이야 센나

公给来些天写字的跟着的书本呢，一儿的孙给的讲不的，滚的孙多哎，看着嘞，头的人瞧哎来呀嘞，这肉来肉你个嘞，咋讲没这就来了嘞，来看过嘛嘞，那么嘞。 카세나 퍼슈 푼진제 정종아라 닌규도 정종 로레레 마제나 쿄 동묘산에 메숑제 샤포진 고이라로 로레라 자리 마제나 앙은남라 톡세제 돌로 따뷰 카자제 자격감뷰 끄딘라 조종 초기 냠미제 가르제다웨 끄딘라 룹진 멤버 룸미제 도진 따뷰 끄딘라 마탕치규 메바 녜미제 새로 상뷰 끄딘라 Kagum chweba tongme zhe, adoro maji togli a, do la lhema lhuli a, adi maji dili a, tongda kholu dili a, agu maji gugli so, gula dupa gyabli so, agu dungba rabchung ku, zara la rili chili re, ngori ri gyabla yugli re, sa choksu rala kirko, loli zema nga chi re, gyazori yuwa guwa te, jangna rarum tete re, 정조 태롱고롱지 자장매 정유 줄레라 럭중 강계 커브브지 장매 동주 숨지지 스크나도 로나발렌제 팅디 미리 양년기 리제는 로라야 표지 망주기 시바 장바 노블라기 공랑기 거유 현종 시즈 총기의 시 통문 종콩에 두릅시비 내시에 님부카지 생길 행계기 년남도야 표비 리젠기 죽도 있나 장바 노블라다 다르라네 땅나오에 수장가모 시야기 송시에 대표네 자진게 주미마 남나야 굴레 카소스 쉬야다 접지 자지 센로 졸라야 여슝 리무데리야 고소세 땅다 차와람조 강가 큰게 용에 这些面对雪赢了，天界雪天加厚。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위탈리 비안지니 땡에 술랭키 정중 감체미 좀리티 제 응세 퇴쇼 댐베 잡전 좀보고시 인신 땡에 술랭키 집에 체리 캡데키 좀보보탕 집에 좀리 캐진 작진시히 공키 잡전 잠취 체수 낙체 사과시부탕 나션 글륨보시바 야가 종종탄 대직된 숨 셰브서 하자 마부휴 위들리 비안지니 정중 캄체모르 가신탕 초아가웨 미식인디 콩키 발라니 징외 리보와시 인자 김토 덕자탕 진세 망부스휴 제자 발라탕 티진 닌 캉보르 냠도 쪽비 속자기 쪽부디다기 슈킨 티비 왕키 비안지 충두니 정중 캄체모르 가신 속자탕 지신라 뜻십체발 갈라 정중함 채물 중위 조나댐비 튼다타 신토로 꿀값휴 로니 시섭 뛰는 리그 콩키 정중함 채무타

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
0: 시에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레그 치드 룰랑나 녜와 메바라 레 쵸쵸로 루시엔이 녜즈기 쵸구이 룰랑나 심기 동예상 담시엔나 로이 테좀시 루메베 뜨무니 마르메베 세다자 세글랭게 공감사 텐겐의 공기 담비까 시에디 센트베 제라이나 타딩 아남츠 이젠디 능로라야 꾸디 슈제 송시에 대다 캡공 크기 테기 송시에 이미 중세치 계유샤인 딱다리 다리길레제 난로라 쿠베 아나주 퓨리기 레시에 망부지 도릅슈제 생겔헨겔아야 즉 퓨리기 누가르기다 징네기 방주 추네 레시에 시 으 침침도 초베다 야게 치자 오디직 담제 생겔헨겔아야 냠주다 생겔헨겔기 년기 수수야 민토베 리바슈신유 다지 다딩기 응남주 리젠디 능로라 임베이나 제유기 차례난게 망부지기 아니 테테기 레시에다 두루비네레 딘데 차례 망부지 나제 레시에 축두다 두룹 딘데 망부지 능교레 슈자 다딩기 레제나 응은라 임베이나 허기 망주기 셰바 쩡바 노블라기 고난기 퍼유 변종 시즈 총게르 셰 통묘 정도야 펩제 두룹 나베 레시에 카시에치 냠주슈주이 ngulang anam su khongge durup nang we leshe gi nang lo ne mudip gi leshe sta singa mudu gi leshe durup shu yu ba chi singa lengge la ya nyam ju shu gyi ta leshe ti du yu ti yin ba yin na pen jo shi zi chung ge de xie tong men zu da na da xia rang jun chung zu de ya zhe du ngulang su xiam la len du chi xian na

세글한게라 야 공기 셀레셰티 시지디 직 냠주지 슈비이나 총주 기베 나조 방쇼 요기 장수 세상 라라게수 칩수 탕아게수 조라주 싱싱 고니에 쭈빠마나 아줄라네 데베 사자시레 탕바 시기 품베 나라 다불 할에 차르와스 크샤 샴리네 모투 장바노블라게 변종 시즈 총기르 시에 통문 종 롱샹 오겐 총존에 도롭슈베 야지 셀레레시 다독스 냠바이나 잡부인바 칸실레 야 시즈 민자베 레시에 딘데치도 대직 냠주슈이

다지 저 접두기 레셰디 시즈레 임베이나 올레 쿵마오네 더룽 쇼보마나 더룽 샤베 쿠마 올레 로라만두 쿠마 도지차다 파제 동가 유토 레구 쪼라 꼿나 닝글 헤무 쪼쇼 보르용 쪼라 마도 조빈 도지트뉴 보르용 쪼라 땅나 갸람 주베 차요 갸람 주베 때나 촐루니마 초셰 촐루다레 때나 차라 농부 땅에 로 넘버렌제 샴라이나 짱바노블라기 근종 시지총 제리시의 동물종 따나 다샹 정중 총수네 도룹시위베 니마 죽베 내시의 지도 딜레야 센나 다지 니마 죽베 내시의 디 뭐뭐 임베이나 아니 신게 딜레야 신경에 차르제 조 겹 차르제 아니 신게 딜레야 다 내가 디 죽베 규림 틀레야 사데베 니마 디게 루와 신기 로도기 니마 디게 이나 디아직 죽죽대야 죽여리 딜레야 니마 죽고 싶어요리 다디네 신게 띵네 니마 죽 차르웨 지레이나 야 신가 네다지 심제 로방미마 다 심제라야 케게제 아니 소수 김기 잠도 유베 유게 띵도야 아니 체마디게 징기요시 티 징베 유림 출라 이네레야 니마다 지게 곧 감부차 딘데 인도이나 랑가 딘라야 사죽 대급을 이내래 님을 죽으요시 대래 즉 내제 뒤등기요시 다 치수 임바 이나 아니 님아 죽베 레림데 응어신 대샤 아직 주제기 신경에 바 이내래 즉 나의 규림 틀어야 아직 님아 사베 내주딘데 튕기도 갈 딘제급을 야 님아 죽기도 하디네 아직 주제기 유단된라야 저 얼굴과 대 규림 틀어 임바 이내래 님아 사베 내주요 대급을 이내래 다 미랑길라고에 죽으요시 님아 대급을 임바이네 님의 레시티 등교시 샘을 임바이네 시에 통묘 종교기 님아 죽게 레시티 레야 직세나도

lo nama lenge, shamla yina nima chakwe kubji leshe ji nyamju shubu yi, leshe tiya zamba nubula ki penchon shizi chongji de xe tongmen zon rungu xiang ujian chongzo ni durub shubu tingde chirisha. Ta jik nija agi lerim tirwa lega ti ji chane danda chongzi kuyla ya tongye meba chabu chiri. Lega ti yina mang che tingrab jendu ya gyuru sin yawri. Lungba, ta jik kuyoga yaga lani ta chujia chimbu tingde agi lega zangmo lo singa rangi tingne drup tsirgi yawri. Ta tila yung xianzam yinba yina singa diga zu 유당띵나야 전제 아니 베게 주제로와 둘이띵야 그 주제 된데 간주 툴루툴루 쇼고도 와 된데게 저 땡용게요시 팀멤버이나 아지 주딩콜레로와 신기디게 베게 자제 장자수제 아니 땡용게요시 타 응마 임버이나 심제 반제제로와 소주 나올라 심제 가지고 유버이나 되게 념도 타고야 따제 아니 대제 다도 스코라 대제니 십십수제 조조자자 딘데 소요시 다 대두기다 니자글에 셔르바 단다 있는 지단 팅럽진라야 교르스인제 내림디 메버터 비차요레 다 이내레 슈자 단데 튜즈 디드브리야 아니 레제 디드부초 위메 차레 능뉴유바 디게 슈베 급리야 아니 레제 디게 조 루루스제 저조나야 이내제 니엘레나야 이내제 딘데 나제 아니 추두리 티슈에 디나 캐치무지레 숨고도 샴라이나 하나 둘 니자 길에 셰 데려야 직세나도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세글리게 군캄사 단드링게네 생고츠비리 젠디니 중야룽티 닌티 지급리군 벽가룽진키 롭종 튜츠 지비리 젠디니 나니 텐디리 젠좀디 단년준 쇼케 미마캬소인 디릴즈나 쿠비에 모튜네 시진핑기 튜럽사비 중국 개준 냄비 지초르 누기 공비 롭종 지든 시비 낭든 카지 리베신 쇼인라 펜즈 진조타 창념 창딘 냠레 냠게지기 기진저와 베사진 주바라 군디동괴 기진저와 베사진 주바라 군디동아니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주비 시진 주람이나 펜즈 진조타 창념 창딘 냠레 냠게지기 자든 윤총치디 최무 치벌이 카데도 밀랑바타 로그리 치벌이 난지 미지비 기급타 기급와라 베리 치빈 조람 사비실 규규디시 기급카다 기급카가 미만에 튜무토 기진저와 베사르진 주바르 귀베당디 튜무토 라기 롱스 쥐바타 튜무토 피기기 춤제 롱스 쥐바 튜무토 딘자긴 긴송 롱스 쥐바 지치군 기급카 지중타 차그신타 위초르 마드바라 타지둔 잔냠임바 균형타 기급카기 미만기 장다기 콩비긴 조람 담그치비 킹와라 진조 기급신비 능실의 티주치바라 모그 기지 창념 창디 송교지치구 점린 유린 콩비 용규티 기급카지 저르바 체질은 조와타 기급카지 퇴유 진부로 의봉 지류기 내수 갸르위 멍시 딘도 주민예 기급참에 전이기 콩비 퇴니르 체보다 퇴총 고르준 침부 기급신다타 퇴무토 콩비 용화를 군디동구 기급카기 뿜부 님심나 네튠탄 제론 나초라 카데 조바타 튜무토 뉴슈티 구슈즈 규르바타 닝가티 스슈르 규르바 냠레기 덴자다 튜무기 덴자 지튠기 덴자 제 용와라 치디 냠레기 젠구기 첩치바타 냠게기 기르송기 첩치구 중구 시드단 피게 냠레 냠게 제기 타르지 템브르 진네 zamlin gichi de songjo ta nyamdo phegen joe chinji siju gi gongde le songji shuwa ta loden gyurming a ne sidin nyamne gi za de nge meng si tho gigap kha dan za de nyamle bi ri chi gyu shi ngan zu nge bar tho kole shi bi ro din ji wa phege khur da da ne rang gi gi chok de gun ta jin bu mang wa leng su jin ji gi chinji gwe ba gyun che me ba de tyu gu chang de dong wa ta kole shi bu ri kye bi chok bu cho bun zu gu 기급신병자와 추구 야부치브라 지코 딘리탄 토냠간 피해계 용구에 기급신병자의 중지주바라 구비동규티 하장 캔강치워시시 기급신병와란 지지치치 동두 체리탄 카데도 랑림미치바라 편주 진조탄 냠리 냠계 용어를 지구 중국탄 어리와르기자와니 탄딘 점리딘기 총리자와 캐진기 체시시 중국탄 어린지위 콩비기 카조 친부 야본 지인구나 니베 냠기 멍시토 냠리 갸기동아타 벤주 진조기 멍시토 다원 미지바라 토담탄 춘신치디 최묘탄 냠리타 딘리지 신단치비 중국탄 어린지와 튜무토 콩비동구 중국탄 우르스유와르기 초용기 텁주 냠리 록디지와니 니민사딘인신 벤주 이둔지세 토시유탄 냠레 추제 토슈 탑주기 지딘 토슈지기 기급진표 바르기 저와시시 바르초니 장 기급기 소신 케벤 송겹치바라 로즈 덴뷰 갑교르타 갑군 가기 냠레스비 튀무토 콜리시비 제경난 후르당아 슈부지치구 유럽니 니마진긴 점링기 케진니치이 중국다 유럽와르기 초용기 텁지로딘 지위 카조 양다 니바르도 시부치디 시드타 파르누 규르주 시베제기 로딘 지와 침부신 주바르 무튜 군디동구 보스르기가 보아라 텁주기 로딘 지와 딩섭도 당디 변조로 뇨종탄 노르시 무자 첩시 딘자 미추 베리체 구주 숨기 냠레 좀시 딘도 동구 중국 타고르 니르니기 차스 딘스타 타르게 콤비 용의 시자르 샤유바타 토다 파르숨투 타고르 니 친지 지용기 네법 앙 탐보르 지디 타고르 시드타 딘리 피게제 용와르 구베 동규티 르니기 랭겐도 지규 자심탄 학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타 김지르 참심 김지르 드로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니 타고르 기급 와르기 저와 섭도 동괴 바탄 타고르 기급 카 중규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넨 듄도 규규로 거스시 와타 중규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 키벤 알레마와 토바치구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 타니 란기기 기지 레드 비위 추기 정충기 난제 먹고 임비 양타비 디게 따와타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 긴도 시송네 비견조신비 계급의 튠지타 냠레 치슈 체르동군 중국 총마린루 후르다기 타르베탄 락더 체바타 총마린루타 총마 직스 멍실 체비 계지직람 송교타 송교린루타 초기진루롱어구 체디 계지지초네 냠레 긴제노 케진의 카데 조바르 귀비동군 콜레시비 쥐종 말하기 규르주탄 조준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군 콜레시비 쥐용기 네다 칸드충 미티 기지 돕슈 두알라 자리 유바타 콜레시비 쥐용 말라 푸규르 충듄니 기지 돕슈 두르월은 규도 충위지 탄디 점린토 기지 돕슈 두알은 규도 침부 충와타 콜레시비 정신긴 젠롱 니르신 망도 주와타 쳄지 콜레시비 쥐용의 흉뇌타 콜레시비 쥐용 말라기 푸규르 군디 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기업수지 시진핑기 땜바라 미지기 레완지든 소분 주비 타자 톰브로 징디 콜리시비 쥐용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둥기 초스 피겐 주규로 군디 동군 콜리시비 쥐용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둥기 초스 피겐 주와르 구비 동군이 점리 기급 카기 용캡기 랑자타 튐버시 사다라 톰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 보르진시 타르겐 요구 총디 기지 슈기 균체미 바르 체로송원이 니름네송 기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댄슈긴 균도시 벤저로 퀄리시부 젠피기 딩습 중화티 점리 기급카기 키멘탄 레완 나르웨 탐부르 제워타 내드 하자 망부시 기급 지도 템범의 인신 제롱 하자 망부시야 기급 지기 뉴비 카데 쪽도 것이니 점리 댕기 차왕 나르웨야 기급카네 튜무토 추드르진의 죽구 유바타 콜레시비 정신긴 젠로는 아르웨야 기급칸에 돕슈 직직기 냠레진에 카데조구 기지 람즈 서르수타 기지 직수 지송 기지 창딘 튜니르 제제유니 기급망 치슈기 문진 직튠도 교류 콜레시비 제경 말하기 푸규르 귀디 동규니 기지 지속이 튜무기 레륜인비에 냠주타 냠주 냠주 제게 자든 균총치디 콜레시비 쥐용 말하기 푸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스 응은지 직튠탄 차주 직튠돈 유어치구 점리탄 점리 기급카기 미망기 응은지나 기지 직람탄 콜레시비 쥐용 말하 칸드시 야구 이미니 기급카기 미망기 최두르 치구벌리 기급지기 시에바라 찬조 치미룬라 민용시기 시에바라야 찬조 치미룬 콜레시비 쥐용 말하기 푸규르 군디동안니 겨르주 치범의인라 탑사라 록스운 주부양메인디 티니 튜드 피게타 사르드단 튜상도 동화장인 콜레시비 제경 말하기 푸규르키 기지 내단긴 균도 응알을 하바르 천구바타 기급 망치시에단 하바르토 사다라 촘시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기 제드타 키빈 응알레 창용기 천바르치구 냠지 계속이 전진기 공된타 자든 속신도 교류에 기지직 람타 기지 말라 로즈 댐비 송경 치고바타 점리 막진 니비 기기 총제 송경타 사대동군나 Gwanchi jengi zemli bianjiro jikzu hurda nga songkyong chibata. Sakong gi nyamle lamsun zubuta tuyugu changdo tongwara guibi chiguishin. Gyeji jitso ne, kwa le shibyu rengxin gin jenlong la kate jongnu chiru tonggu. Zhonggun genzhi kurwi gigab chenpyu nuba mutu tuyun ne, kwa le shibyu jokyong mala gi gyurju ta. Zogzhu na hurda shubuta kangtere niti chiguishin. Toda parasum tu nyamzhu ta nyamzhu nyamzhu jiegi. Kuala Shibu Jiyokyong Dawan Zimbata, Gyejin Jiwa Mangzu Jindun Gyuwar Tarbi Dongwa, Nyamzhi Gyeso Gyi Gyejin Dinbi Chinun Dunbar Gyab Yorta, Yargyen Jo Shinbi Gyigab Gyi Gyeji Ledun Chuyugi Tuzab Rengxin Ta, Damwa Chiru Dongwar Gyab Yor Cheche Yuyin. Kuala Shibu Jiyokyong Dawa Sardu Pige Dongwar Guibi Ta, Zhonghua Yi Rengnian Chuyugi Gyejin Dinbi Jigdin Michu Ta Jiyokyong Dawa Ti, Tandi Turib Dan Tunbi Cha, Ngogdun Chidi, Kuala Shibu Jiyokyong Tuyukuchang Da Dongwara, Zhonggui Lo Zhuitan Zhonggui Nunshu Likki Suwun Bi Yunba Xim.

시디 윤딘 타 융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 진딘 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기 미마타 심슈 직지 치디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융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춘유징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베리 중감 조준 속에 텔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춘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매 쿠르도 랭괴비 랭게 시시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첸부 편준 지구르 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 치구바타 기급 충월은 잔냠기 따단 진구이신 나칭아 젠타 젠유 젠송기 젠시 주미숑 기급 칸야 중위에 먹추 충기도 롬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룡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 미룬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중치구 냠준타 냠주 균균치디 용접도 된자 인빈 점리 시중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디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 된니 시추 미룬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이야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튼기 충급, 人民기 고라 댐부수규리에 김지의 로람 채나가 조린기 最新家부터 최민기 개원 동지체규 균형체구부터 수균타 수균민비 댄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대조구라 남바 강연중인 지구진로 모구치구 냠레 냠기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리시중구 벤저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첸부디인비 뇨종 타르게 첸부타 마조 뜻디보 미누쿠르규 첸부 락제 피해계 첸부진 용와르 군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콩야 군빈 토냠 냠제지기 벤저로 관리시부진의 군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계 용의 쿠르유 야부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어 꾸비 당디 점링기 기급 참아라 피기기 총제 롱수 주규유바타 미 참아라 디기기 초아 주규유바치군 베리타 종리 균형 치디 권지타 콩양기 점리 시준군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라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기 용의 모의 랑지인 미리를 샹도다 계지 개발림이나 시베른 점인 나속이 개발미지 테르토메타 상행기 예와 되는미 시베탄 시베와라 조네 치리리 서비스 치미로 와타 비리 치벌리 지첩 치미로 미지가 루규니 시베 민주와 편주 비리타 편주 베다 지르 징지 제충위 지민 제출 러부치시단 총 시베 민주위 와라 상제 서비기 냠도 이야기 용어 치디 시베 비리탄 종린 체유티 미리기 지소 이야트는 군디동용 군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 치빈 제타도 유아치구 장도 티뉴 용유 균형 치디 당장 지둔 덴빈 점링시 준구 중간 변인 조준 체규니 미리기 마원바단 제와 유바타 지두기 침신 조준 체규니 미리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르 치바타 정중의 뒷바 정중의 송경 치긴 도시 덴보르 양디 솔레 변윤레 튜빈 겨와 타규 야부치구바타 미타 정중 시튠 냠네 용규 미빈도 송년 점리 균두 피게 용규타 미초 용네 피게 용규 문규로 치구 장도타 티뉴 제고로 균두 제게 튠기 치단타 소아게다 타르비 동구바타 차주비네 넘신 균도라 카데 조구바 정중레 지구르 치바타 장도 피게 동원 중캄 말라 중구바 제치디 미리 초신 내비 세군리 김신디 송겹 야부치구 점리 산의 중국 산와타 중국 산의 점리 티웨산 마원바라 카초치 중국 응아르신 점링기시드타 딘리 용어를 체진 정의 이바타
ngarishin zemlin tuimu to pijie yungwar che jin jiong yi zhin la, ngarishin zemlin gi xiebe biri ta jiong rin ti che jin jiong yi yin xin. Zemlin gi gup ka gi mima ta nyam tu, mi ri gi lewa jitun chobun zu bar gundi dungwa ta. Lakdaan zhi ni ngar wei ge yin dinbin zemlin xin zu jun chi gyong yi xin. Rangwe sekyur chepe bata, dang todam ta dang jekyong nembu chepa ni nganzu dang gi xilu seshu tishi. Jak dungwar toa chepo kwe. Zhunggui chawa lebar zhubi nega ni dang la rali yu jing. Dang gi dang la todam chepa ta, cho yong ne dang jekyong nembu chepa la rali yu. Cho yong ne dang nengyong chepa ni lep chewe rangwe gi sekyur ting shishi. Jizuo sarji bewe tu cung su, gyun che meba la rangwe sekyur che yu ni. Rang ri dang yin si dang xian dang min zhi wei cun dang ngui se xi shi. Ji ge fu ji Xi Jinping ki dian ba ra. Tu rup sa bi na, zhong gui kye jun dian bi ji cuo ren lu, zin gyung bi sum qi bi, ji cuo sar ji ting di lik ba ra bi gu na. Nga zu dang gi ngi bar tu. Rang ngui se gyur qi pe ba ta, dang yin ngar wei dom dian du zu zhun qi gu. Nga zu dang ni, ma ke zi ren lu bi si dang yin la, tu sung su, ma ke zi ren lu bi sar ji dang xi kya shi. Zhong gui sar jin zu zhun gyur chu sum lang gu chi che bie, long o gup chu la jin gi bie tab lu kyu na la. Ngan zui dang yi, chep si gi top shu na cho gin zhen long kang ma chui tu, zhen de me baran gyur dun chi yin tan. Tog da par sum tu, tu rup gin dun zhi tu gyu jin. Zhong gui mi ma ta, Zhong hua mi ri gi gyab din zo ran gyur dun chi yin nam xin na. Ti za wei gyum zin ni, ngan zui dang gi tog da par sum tu, rang wei se gyur gi nying dop gyun kyung che ba ta. Nor zui kye lin ta, tak zui gi boba gyun kyun qi xin. Tien ri ri xiak zui gi nu zhi sung ni, ren lu gi zhong ne zui la. Tien ri ri ren yi li tien ni rang gu gi ne tuan ta gi jie bi shi. Lu yu gi ngan zuro, nye bar du gyun qie me bar rang gu se gyur qi di, dan gi nguan tuan ren xin li shu gin suwa ta, dan gi tang zan ren xin, nyam xin du tong wei ne tuan ta da la, tab zui ta ji du qi ni, rang gu tang zan ta, rang gu tu zan. Rangwe se gyuro, rangwe torde je ngun gyur yungwa qi gui ba se duen ding sab qi yun. Rangwe si li, dangi rangwe gi dobshu le dine ne duen xie do tan, nor zui yu san, sar du le gun di, si gyung nubu qio yung ne qir dungwa qi gi kur gyu san bu si qia yun. Gigab gyung war nye bar tu ngui le dang gyung gui ba tan, dang gyung war nye bar tu nian bu gyung gui. Qio yung ne dang nian gyung qi gyu suk xin ni, dangi gu zhi le xiong nui ge gyu tan, meng xin ni, qio yung tan, ngak zi ni, nian bu tan, suk zi ni, jue yung qi yin. Qio yung xie bu ni, dang yung le to dam tan, dang jue yung qi bu tan, dang yung tan, dang zeng zu yung le ka qio xin. Dang zu zhun gi kyeb gong su su tan, qio su su, di ga su su jie le kyeb jin. Zuo nian ni, nian ga nyung xie le tam zin qi yu di shi. Nian bu ni nguan nian to dam tan, nguan nian nian bu qi bu tan, to dam qi bu bu tan, nian bu qi bu ba, yu li to dam tan, yu li nian bu jie bu jie le gu bu. Jue yong ni, dang zhunyang ni san ni deng wu gi rim ka par ta, zhunyang gi bu wu ta, gi gub li gong di zeng gi dang zu ni, xie rim gi zhi bu para, cang me qi bu yung gin di chak du kur gui ba ta. Deng wu shu ji yi, dang zu yong le tam zin ya bu qi yu ti, reng zhi le dun ta, nye bar du kur gui bin gin di xi du zi gui. Rim ka zhi wu gi de wu gi gin di kur ni, dong do na bu ru da pi ba ta, jik lam lak dar tan gin di zi ju qi bu gui. Dang ge cok jin job ge ba cok chun, lu dun Xi Jinping ge zog xin na wei dang zhung yang gi, zhi ge nang le die bi lu dab le di ni, dang neng gu ge zhong ne le xiak zui qi ba tan, nam jia to bub ge nam bi to ni, qio yong ne dang nian gyung qi ba le gun di dang xin, jiak si ren die bi ning dab le di ni, dang to dam tan jue gyung ge lang zhi tuan yu xip sa qi di, dang neng gu du ne bi, bang yin ge yin cep xin zang si qi la, dang ge dun du la bi, cep si ge nian ge cep xin si wo shi, Xi gyur zhe gyur ta, chung gu yu san qi di, dang yung yang tabi qios dun gyu qe gyur kak di qi xin. Dang dang gi gub miri jie camara sam gi mi kyo bi shu gin ding sab tib yu. Tu sung su, qio yung ne dang nian gyu qe yu ti, ta dung lik chub qin bu chung wi tu su li me ba yang xie gu. Dang gu dun du la bi, tu yung rin bu si gyung gi nyam se ta, gyur ju guan qi gi nyam se. Chom zhi bian zhur gi nyam se, qi rui kur yu gi nyam se jie ni, yu rin jian ta nyuk zin jian yin ba ta. Dan gi dun du lak bi, san pa luen yin gi nying ga ta, nu bu min dang wei nying ga, mang zho dan ka che wei nying ga.
기루 르송기 닝게제니 농아르첸단 자자첸이바 당능괴도 네비 삼루 미장와타 쳬브시 미장와 쩐주 미장와 쥐쥐 미장와 속기 네드응외세 되비티 더동 자웨토네 탁주 충면 겨요네 당능교체유티 남야 치신비 람도 유비 옥충와타 콤잠 조비 삼루 떼네 유미숑 니바르도 토도 파르숨도 삼루티 셈네도 파버타 지부 탕세 용화 차주티 로덴 유르밍아 타종 치버타 초용네 년경 치비 쳬브시기 장도 떼도 동심 초용네 당 년경 체규티 갸치위 띵스브사르 피게 용화라 균체메바르 군디 동괴 중국 계준대 비지소른 로 튜럽 사바르 리비 난주 땅라 니바르토 남바사바타 체지 사바 유괴 티엔강즈니 당주 중기 레시 러브치 사바라 남바사바 뜨고버티시 튜럽사비 당주 중기 지랑진니 당기 초용긴 구지 균교다 강대르 슝뉴 갸바타 당기 당라 토담타 초용네 당년경체주 균교 당기 유리 시중 뉴브 주준타 원된 정신다 탕자 정신 주준의 슝뉴 개교 존내돈 진파 접신 주준의 슝뉴 개교 지켜돈 진파 북삼 TSM타 미유 체대도 동규 멍실은 진파 당용기 후준 정신타 정규 정신 사르드 정신 제 꿀론 체교 슈갸산 진파 당기 접신 주준타 삼루 주준 增准 주준 주준 주준 직팀 주준제의 초용의 군디 동화타 럼룬 주준이 티치도 규지도 따라와 주선은 먹을 집에 탑수를 군디 딩섭 동화 당주 용기 뷰제 삼미체바라 토르동화 제치디 당디니 토도 바르숨토 튜럽긴 듄제도 껴바타 미만기 샘디니 콩구르 시우바 장외 서규로 체베바 냠세 나초 티바 기덥기 뺨바로 지기 마크즈린 루기 신진 당시돈 주준 체고바 티시 첩시긴 주균니 당기 자와르 유비인 주균시 타르제세드윈기 첩실의 탕듀 체균니 나즈 당니 마크즈린 루기 시당인비 자외 랑제시 마크즈린 루기 시당라 라나미비 첩시기 북삼타 라나미비 첩시기 진니 첩시기 시글로 자마 첩시기 직팀 탐부지위 케데 마크즈린 루기 시당기 첩시 태기 원퇴 정신 쇼르나 당기 원퇴 정신타 탕자 정신 링탑 체오시 안주 당기 첩시 인조 경체 유티 단조 경기 지 규지나 주범마세 안 탐부르 시아니 튜럽사비 당주 경체의 첩시 인조 경기 탑주기 년에 댐빕스버타 초용네 당 년경 체비 자위 정신기 내든 신유 당기 첩시 인조 중기 당주 주기 카조다 편제 탁주 체버타 당기 첩신 주준 탐진 미치밤이야나 당기 첩신 주준기 치드윈 카쇼다 겸기 체나 당기 주준 현다라 응은즈 편제 톱고시 퇴응은 버진기 세튼 체브라 당능 귀도 네비 네튼 나초 자외 찬니 시나 창마 첩신 주준 치슈 신부타 첩시기 초와섬 네민부타 데다 민바란 제오 유시 니바르토 당기 첩신 주균의 흉눈 갸부타 누시시 체르기타 띵즈 시사딘 송교니토바 콤간 듬뷰기 첩시기 태섬 댐보소와타 첩시긴 구지르 슝뉴갸바 첩시긴 뉴브 체르동화 첩시긴 중캄 짱마스와 제치디 당용 튠지 지규르타 차주 직퉁문규룡와 치쿠 첩시기 카지오니 당초내다 피겐주의 내튼 앙탕부심 안주 딘송 치비 첩시기 카지오니 공진진룩이 북삼 침부타 중국 캐준 댐비 지초룩이 튠무 북삼 로야니긴 베터 미핀치긴라 당기 시지 직비 슝루타 시지 람초 시지 탑주 지심 당기 첩신 조경라 슝뉴 갸구나 첩시기 촉된 콜로더뷰 니부된비 치디 당용기 로주타 돕슈티 튜럽사바라 중국 캐준된비 지초른로 진중 베솜 치비 차샤 러브치 최도 공부직지 용화를 치든타 당용네 첩시기 카조 양타바 균형체유티 탑주 캐진 추구타 시주 캐진 댐빕, 랭겐 캐진 규지, 레든 캐진

0: Runu, Tumi, Sane Satoria, Chapulia, Siyoshi, Tenzoki, Hushiwe Jinju Dani, Long Dunju Dunga Kowatan, Longa Chen Junga, Gotsubi, Tumzi, Ketinia, Tambu Miki, Jungha Mede Jikun Tobi, Dusi, Demu Zugu, Zogan to Cheto, Yeji Runu Tan, Miri Tunji, Mumiri Nishusha, Junji, Gigi Gertu, Gisung Lopsoki, Jutun Zor Sungto, Chaji Nangtun Pusum Toksi, Karki, Dunta, Ketu Chiwe, Chibe Rize, Gezumsi, Simuwe, Jelam Lia Sam Yoshi, Chenzo Shiboya, Jangan Tirsung Ruse, Tubu Yuji, Nabine Pusum Toku Yoshi, Gozo Shabjoya, Tarsu Luzet Han, Tiroki, Chenzi Shigun Yamji Cheni, Tirob Sabe Kangjung Shunu, Lodot Han, Yarge Juning Ki, Sambe Nyamgu Sunam Dibangang Yoshi.
1: 平日中堂空家做内容为时任罗美人感谢小竹堂罗莉小竹所妹妹人内虚下期随军就在两天节给这一个春堂得对来军期出给点别登局车队内前世经平陆琼奇娃今年的七七八的七八堂陆琼东林书迷人特殊妹妹呀苦对学所天天陆继所 미리카키 포주키 니니 자시미는 서무탄 게지 김치키 제심 서무이는 수념 투부 천발체여시 첸초 주지참수 초르용키 중화 나이키라가시비 루시에 냠동 슈비에 초르용키 조나이는 치치 피와체여시 첸조 토리야 라무탄 총 제버소 우미진의 슈샤탄 팀럭카디키 사두냠지 띵습체디 교제 정신탄 롭수 정신 이거 대인발 채워시 제구의 퇴고야 전일 초기인의 퇴지리야 내첸 두줍탄 조경바 총재 딤주 예송 롭수 쇼미소기 제구럽탄시바 비와야 미리카키 쇼누루충 숨결학점 장가식싱한 쇼유비 제구의 캡겟탄 캡이누바 치루인의 눈대지여시 Siamliya, Pinjoni, Longa Tejung, Be Piggy Key, Chargoin, Gubegotis and Nushi. Dua Lung Chin Yin Chin, Jikablikun in HBC. Longa Tejung, Be Chargo Gotun Be Lodia. Pirangunjo Mima Sijun, Sengur Shun Tun Khan Key. Nichar Chitun, Sengur Yonda Tundu Toyoshi. Tundu Tolia. Pirangunjo Dongu Key, Shuji Shubatan. Rangunjon Key, Juicy Gamatin Laki. Pirangunjon Key, Gamma Benjo Tan. 지초 피게키 롱아 체중업이 차르구자네기 닝퇴용어 주십자나와 단지 변중디니 지초 진루기 딩럽진 조준치비 초수인의 규규 각제 규지골키 개시인의 나여시 변중키 유럽사비의 단키나 제경 시주 라다 타직도 체유비 서구키 튕기진탄동보 로시르 찬유미는 야자초탄청충순팔유탄 전개탄청시키 종미용보 윤퉁안 은기니디탄 내체 토뷰토니 팔유시 로중이 흉준롭소탄 민주견주신친신비인은 진동치와소 망추겐링키 레둔카이니 겐용키 둔제토 립토청유시라 딘린탄 피기 중캄 타도지 퇴진 시리아 루규 정신기 준비 톱디 변종 디니 피게 약수탄 망초리아 무변 토망수기 루규 투급소 리허시 자네난 당중앙기 변종리아 나외 탑주 랭겐 지보야 담보명니 준교르 롱에 바르키 레주 삽저이나 카세 뒤유디 진니 로덴 유밍안 조간 사딘 투다니 중화 미리 직균 초보 족주탄 电力体连给安汤博亚基于太阳机中华美丽基顿措别都是电不足够体做干都切地初期天外都会推地平均准确谈一年罗电局命案来切断别前年不切托为配给了规地动局电热间期推来马拉中年女局长马谈人女如果说该电清不洗呢都切动局谈比如苏水面在谈
0: 탄잠총둔소 게낭탕 게지 쿠르규 니키 냠지 투부체규 예용키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투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워 투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계 공감사 다들긴의 생고 초빌레젠디니 중앙룽친 인진지급리고 표결룽진키 최딘타 디단시빌레젠디시 ngani thing dile zen zum ji tan yin jun xiu ke mi ma ya zu yin tirin zna ku be mu tu ne chue din ta de dan guo ge qi xi ka ji ren bei xin xiu ge yin la ngo yi xue ge nang de di ka re se ne ji de zu bi ce jin yin ne song chu gu ge sa ji guo li ya dian bi ne bu xue du 天然一个传媒的国际业局及罗斯布坦尼亚姆的设备不具抗击杀击电价给切片给的团局级别当动给电笔设计进入主笔设计今年的送我也是拉林大我是大天南罗里亚不具抗击广安帕利布坦汉堡帕利三米之帕利布设计杀击车路内牛球的民族了森农坦车西马尼瓦坦尼亚扎坦撇局级切球的民族了 대단하게지이는사지레뉴데기탄레기체겐리아토담더구팀규르솔이니랑진넴부된샤진니카르스나사지콘드엔기위톱티자드윈토라부주칸소스사간니르경체구군도라케디야사간겐장원진주괴밤이나사지촐로네뉴괴비나사지콘드엔타게위파르다솔라제법넴부제제
5: 차지토리아탑잔디치세낭센눈비챵바디응웰담괴블리 체마리아 탁드르체제 라리아 제십제는 체질 룸비는 신의 레그제 조건도라 숨니 사질레뉴 딥기티라 다 사주 유저로 신의 사회발이야 추주 니레 게야민도라 사주 딥기에웨 거블링에 바르도 카단비 추송 체제든 제 조건도 대단 체브지 칼라드르겐 소야 라고주야다 토시지야 카레 겹이야 라소비 랑제 카세 된도 신의 돈의 증주 토시티라 니바르도 토시칸 로순 조급바탄 자드윈토라 토시 감기 토시 치고블리 치네 직뒤 토시 제비 갸르주기 돈을 된데 제 조금인도라 나네 다돔 침규테라 촘저 단돔 디젠기 롭뒤르르 뇽타리아 십시르 팅니 제제 침기기 차주 유리르야 체브네 부제제 겐드 미도도 포바타 레니르 땡고 제비 랑지디 튕규 제고군도라
4: 드리주야게 낭든 칸니브디 카레스나 다 축지 치비 튜진 라소비 튜리아직 제수기 축제 죄당게 거르디 슈기니라 달로레기 축지 치비 튜진 샤르웨 거블라 치부망부시 롭지기 찹든 치구나 슈구베 왕기 김다 민뉴어시기 전이기 추구 딩지 돌이야 직 주그룹법이 맞는 신 제신 닝제부 통한 치도 투주다 심뉴 유구 제조기 추구 잠닝기 모두 춘춘 토리아 까마르 춘기 추제 나조 추제 제손 넘버 자와 치교시 다이네야 치비긴 제수 추제 락바 칸딥 컨주먼 중 피주 제비나 치비기 륜캄 데달리아 뉴스 소시비 김다 남베 샴세기 튼제 칼리아 이조 나로 제시와이 다 치비긴 제수 추제긴 데뮤 체타 치빈 제주 추제 티 로중니 민기 치비기 륜캄르 츠비 장마탄 린송 류디 닝고소게 니부딘비 제주 추제 칼리아 공도라 미겐바다 도르비네 치비기 박베기 추지타동 용소 차르론 추미진 치바 서블라 벅치기 사튼 중뉴와타 박베기 송유디 야부시 차르론 추메바 티웨 치류기 응외버리야 직 초르나김비 정신디 치워제 인두잔바 치비긴
5: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4: dun siyagi chongda di demna gugila. Kezi yan zizu chukze gi tunze tumji tola, xiaojin dun shibi chunda yubi na tini qibar ya chubi zizu tunze xinbi. Kimda cu chukur yan zizu tunze ti rin demyu che gugila. Da yini chunda ti yubi zamgi dagui todam chenbi gi chokjen tobam ya na buze dinja gi ngunzi toba chunmi tubi yang kinda nambi ya yang tabi tablam jeji demyu na di kechen barishala. Mong tsui ki pinyu tunyir che chokmin dola. Da lo sun mei ki chukuman jia tan chi bar chun den zi sui ki chukze din che chuya min dola lo sun ne chung ni par ki

치바라 촌덴 제수기 추제든제 추급이나 니바르토 기급기 체지단 튠비 룩튠기 튠제든제 피주나고글라 팀튠기 탐람규네 뇨고글라 다 기급 면제대구 토담주기 처지삼이나 제수기 추제대구 토담기 APP 토니 제수 추제기 체진 디제제네 뉴럽 제국이나 수푸르 마트바 충비나 람세 피주 치삼시아나고글라 다진제수 주제 폐주디 담비치라 박바리아 서주 랑버소 미디웨 촌나딘제 총비나 람센 폐주 첸잠샤제 대십치고게라 키시야 네다타돈 릭주 머주비나 튜도도 멤버딘고게라 치비 짜리아 최갸와마야나 짜솔로라소바이 소는규민도라 밍아리아 김다 카지기 타르스그 지수 니바마야나 카르디 찹드윈기 편제 튜니르 치약치도 칭아 出轨炸了次家伙们也呢炸素了素的是中国民办金之玉马卡马一天天苏烈的那帮内参加给母亲们把天眼给我这那我的西边呢让一个炸醉他炸素了素人这些出轨你起笔给这些出轨给控诉多个面试接送下现在起笔我的西边呢炸醉家伙他炸素了素的给这些团在这边呢电价给您跟年轻人用心卡列斯呢团在提的那路边呢 杨的清洁他清洁就是卡不说普通人心气味军统给出去卡先对于的咱把起笔给巴不地干不拆呀他妈不拆呀舍住狼不说多少对这虚笔呢将牛人心给擦了用心比起笔给这轮看地摊了外面给经验忙不熟多了但这是这些节呢起笔的这是那样的体外感用个名头了 Mingariya Chututan Kurzu Mabuswaya Gitsuyantan, Mikchun Simong Num Lasob Tsubi, Chibigin Zizu, Zizye Kaji, Chomri Toliya, Chengi Yubushira Yorji. Tunze Tirini, Chibi Lanangin Gikchuso Ngwebishendal Jubi, Gyundingi Zizye Zam Chibali, Chibirangungi Lutodu Piju Zawane Donina Yumindula. 치빈제주 지지에 티리라 덴자긴 닝 중치외 천도 조르제 남아딘비 치비기 빠과르 눈시부터 시야던제 티리라 제그리 지제 체리 기어소게 내드냐 유비 치비 류기 왕부망부로 뇌균 소지라 루리 피와리니 고긴속도라 제자야 야지 김다 남비 치비긴 제수 추제타 치빈 제수 제체니 마노와라 예와 세브치지 치비 대단리야 따용다 송접양 나와디 비미시비 캐침버리샬라 샴리슈왕낭도 카 숨부디 나나즈 균딩기 초에나리아 세리카지 춥주인지 경고기라 디고리인라 다추수야야디 세리카지 여저르 치빙원주 차긴시리 다이니 쳇더 먼지비는 세기 초아디 쇼르조마세 수부디탄리니 뇌시비 샴세기 세린디다 추주야부 겹고기 세슈야디인 저규른 뒤비 모제 참아 추구 나로리아 중세 쯔비치 추청문나 방잠체비는 저규로 폐치와 세토바타 로가와 어루레 로더부얀 시지샤네 세토부지라 삐차샤비는 최고비기지 야갤리아 시란화세야 야메는 직샤묘지 다그네신 직 주카비지기 모제테다 추차변나로리아 추주감지니 니발 견야부도라 다 정중기 독균두비

0: 호모 디린 랑기 아무라리아 게디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1: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큐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튀기 개발 유베 소레스도
2: 암라 키란리아 참부김 말해 봐
3: 암은 참부게지 님 가시 친수 이네 란심제 제요 산제 랄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리아 튀기 개발 님 가시 유베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르 튀기 개발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드 녜녜도 스쵸
6: 俺从农民伢子们起吧了，土鸡起吧了，可耐用。巴拉达阿姆拉尼学是土着土着着不消，爬马儿讲的字话了，土鸡起吧了，可耐用。巴拉达阿姆拉，俺从咱们老乡爷。哈哈哈哈哈。那么个天气。 ཁེ ཁེ གི ལམ ནས ཉེན ཅུན ཞུ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시 다베 남시에 천자 콘허 다베 남시에 탕 현초게 리네 남자 나초 탕 셰콘제 리네 용제 여고 샤이 뒤에 대외 제대시 연피 디 간제 커치 남시에 체리 차다 통 리네 여고 냥데 페제 티 강다 가체시 비바 청기규 상고베 년체 줄런 쇼아시나 다베 남시에 체자 콘 고셰지 다우주베 체지 년니 체 제제 년제 파 최디 년쇼게 레드 베징 바시 모두
1: 지난번에 제가 간접해리 롱숑 그양다반 녀딘 제종 크기 내든 주제 시발 고티 지수주힌 다음 앞에 체 녀제인 힌 四川新切간접해리롱숑크다반녀딘 제종 크기내든주제내든체대초총기다반녀딘 제종 크기내든人부주제下节过给다토차다시바티녀두다반녀딘 제종 크기人呢同有过不一面对大桥东话同
0: 다바녀딘제종커치링강옹신체제주롱갑니춘거더와통신소토기롱코제종커더쉐지춘지샤바소기내던여발라돈제샤바딘멍멍비튼데라토카샤바마세자토더튼데이티르린차차거거셰신자치여고왈라바창년바자베카제종커치리네여고총달라요뇌셰즈요바시딩고간제커
1: rinne longche yoko juge ne che tie, zejong ke te, rinne tang yoko buye da chao dongwai ne dun davte duencho xia jir gende dongwai mangzhe to. Ganze ke qi, rinba juje xingu zu tie, ganze ke peje jiju tang, rinne yoko, zhemzhe, napca, koyu sunshu, changzhe dago todong su, lianze le che pe, nyangzhe le dun che de cochong zu ni, zejong ke de jadue xie tie, chuen yong ni xie xie tang, nemo juje xie tie.
0: 这座堂蒙错记多克堂端着写白那段陶觉小巴铁即长蒙记多克堂端着写白人刚翁行且接云龙告巴通生错托给龙国学籍村子写白那段拉密铁且对错穷给团结党只要有白狼腾不拉往恰通给这也唐聪堂军空托动村子所劝云龙下写写铁将这段地所谈多动往在撒不随你
1: 人家我多动村子写白写学对托的有声写我把戏你把戏龙国家把戏以人工定期间那段了媒体满年大哥写写来段半个村里人工定期间人子杀通年说满年了写写年不写帖有过文在学开往孙学定地下就孙把戏龙国家浪铁国际轮他们白那段了媒体用在电话堂电信用在龙国家三年三的年把通
0: 用在龙坤角色等类似当天也挂了偏得真有把戏一在中科技拖动年上通消息与彼此拖着动作家那段了命令全用你当天来聚集接人的来写马老让这结果你拖动彼此来动堂消息人不消把戏年天四川新切甘在陪着荣兄科陪着当集聚二零七大桥东年人家当有过不一大桥东北你等在中科技把戏龙坤角那段
1: 到天来聚集，浪下热松。刚才可年定在中客气，那段到天来段起，且对初中期，甚至写不谈。到我们七年个年内松，到把年定在中客气，用在龙科堂，但是罗科起，人家现在消息传个得从绝绝时，明年大哥谢谢来段连着兄弟，趁天开外国的热松，准得一切热热些故事，大小东有把戏。
0: 在那边听见，唱的来来的，当然就打听去。终身成就朋友，可能就恰从徐三松。那么最低大点把身体能话，托着切学当巧记。可是听见了，木头年看不远呐，你来和你过这徐白，连才想把他的三罗修。相对那俺村的两年不是跟几户当对呢，你来和你过这徐白，连才想把他跟那徐州就印，咱们得么修。

0: 참문족 가밀숑위 팀어남 자정강 저정 자신더 니피바레데 자신듬조르지 중국 조진당 분 팀어남 난훈제의 존참 저강식 단적니 멘틀의 총디 드림 그 럭터낭 유데 총디 도가 당거 잔진 당보 등 뒤초 등 보라 진참숑니 중국 공산 등 니서 원니바 차브적시바 등 마르크스 이랑릭 셔땅게 중국 공산당 닐 아니더니 독툼 신고 잠디 올랍치 정규 라원 고츠기요데 중국 조진 당본 지그들 까베 팀남지 저성낭 옌념단라 헷갈중이 디럽진 보자 체히르디 공산당 철로단버크고 공산나랑릭디 미르그지 정주와 철로단버크고 지비 모츠그저기요데 흑사르지 메스노 서바시 크슨 문능 중국 사제 진보당 등 진고츠게 디데니브종 공천당은 머럽니 머럽지 토미입 삼드는 단숭 익보시디 머그랑 잔당은 머멍 정줄터빛을 황을 심미했던 갑질 참미제 반탑로딘 고삼유데 돔치 여럭좀 잡으지그나 지그르그 니르치글로니 지그르그 셰르글로와데 제용스 랑숭고 립당은 비 멍 십시터비 흑사르지 혼시화우 사역슴 등 범업든 럭좀선유데 지그르그 집치 셰르글로 제크브금니 빔자고 첸부토 중국 조진 당부는 팀업롬튼 마오쩌둥 남대 고모치 양땅 등장니 우진님담빙은 중화 마몽 진튼제급제 중앙 마몽시 중 니스 웜니바 차브적낭유데 통미 공매 응압제력 잠리메비 중국 공산당의 니데 다자 당윤 동시력 직립과와 등 제프치 도그 흐르친 당습담비 고라셔부 신진 당 체지 당부 대리제리유데 로브지 가츠급진용비 블랍치 당즈급비 냥토지 중국이 법적 동시를 접제석 잠제 네트디 중국나비 등급전랍디니 중화 머르기제 블랍치 피어터제 중국 펑던라 춘용니 근데 동비 영르 목사비 두고 곰싱 쳔비임 등초 쉐빈 유데
1: 더가리 쿤페니츠 니처 노르슬 부이 절우 니통니 찌글리 척크스위 카스버롱을 아고라 티르친어 거땅 텐범마크 동시르 거 샴초시바디 루공마리에 자차 저땅 정총 찌파리오바땅 사니크크 차친땅 템비 척크 만저라 척크스위 카스버롱을 조이지르 잡출시요 헌흐시나 루쉐오라 름크 노르세지 카스망을 춘어고르 척척업직땅 티르친어 찌그잠 고직시오바실 Mungher, jilu nitung nirjiglur, chakasuwi khasiva rongil chupi leedun ashtan la gorim adambi ngang bejin yo bajil. Jiyu la dootam ashtanbab zhirzung, rimkag chotan adetang chambi, chakasuwi khasiva shibshil shamchu langan kirjitang, zatun to, dicigir nyontar yang shigdil to kha shig chujitang, dicig gongmar shibshir topi rishi di, dicig di dinjig gongla chugi. Hito shongar jigna, norsil buyi, Matla Jacob Chotana Ditang Alhantang Landa, Chaka Sui Kasiv Lamlik Lakhtara Lidun Yigbu Dribni, Mangil Dotam Nanda Tungwaadang, Takil Shibshirla Khinu Jigba. Sichi Jia Nipan Dunpil Jishidi, Awadziin Zatana Nambi Shichung Zigbar Ndakhchur Jajin Baashila.
0: Ndgali Kungni Pewe Nitsil, Yiram Hemjur Ji Cig Ninyan Pewe Nitsidarna, Khwar Muzim Tsonggak Jigzang Khabru Ji Chunti Reishi Maalag Chun Yungni Rgubshi Yubadang. Gula Shibu Chabdag Deng Chahun Ji Nyan Gang Ti Chichun Nirji Ye Dinsam Gang Long La Khabzul Re Shibshi Chukuyo Paride. Tsi Ni Nyan Yiran Islam Sarji Shungmakim Tsomakim Lisambi Chichun Nirji Ye Nang Chun Chagzang Nirji Lan Rilu Chumchen Top Ji Sarji Shungmakim Tanjur Shiba Masad. Gang Di Vdenjig Lan Ganli Yangshi Bi Nitsil Wu Huar Muzim Tsonggak Jiliu Jibshia Liu De. Tsi Ni Nyan Ari Chungyang Mokchi Kangi Arim Tsomak Yabu Lahan Lincoln Tugjian Ji Mokja Ma Arab Jamsur Chujin Yubamasil Ari Yiran Lamag Bim Tsotuk Gurdum Shabchul La Mamtil Jabchur Shajiyin Shibjo Yudu Ari Chungyang Mokchi Kangi Mdiyul Gurdum Shay Tab Lakhtar Tab Jirin Ganlim Shachid Ari Maki Tsungli Chagzang Jatang Nir Ni Chalim Jir Jir Tugchul Shiyubadang Mungir Ari Maki Ngarjin Wikir Saka Tug Jachun Chibi Mokdun Kodiga Rangjik Sabjagdi Yiran Lamag Bim Mokdun Tung Tsotuk Shabchul La Jabchur Shajiyu Jibshya Yudu Tsi Ni Nian Ari Jaitung Lunchen Ji Ari Ngar Jin Yiran La Trimu Shibjin Yomod Oon Jang Kungi Gati Trimten Jogtabak Tankil Shetabjime Jibshabadang Kungi Dadung Ari Yiran Ji Gugdum Loji Tringo Tunme La Kungci Damchal Shibi Marngil Shuchukbi Tringo Yang Tunme Badang Dedag Khor Mozum Tsonggag Lhar Yang Rgumjibi Charchin Tabzaji Yin Shibshandag
1: Dagali Kungpaya Nitsil Palestine Hienshur Ji Tsi Ni Nian Pewe Nitsil Darna Yisri Lama Khungi Nintar Gasha Sakhil Jia Sacha Mangpurin Jabgul Shini Mokhsim Jianlim Da Tangyo. Hamas yi gasha sakli je jishchung agang cha zichul shendu yu ji jajag shi yu. Hamas yi ndan cipi ari zochil shi bi shadi alin sirwa di. Hamas yi gasha sakli je jishchung agang cha zichul shendu me ji shiba di na arzintam yin ba dang. Di amg yi na esri ji matla zanzil shajir ngibsung shachi yin shi shi yu.
0: Daga li kong ni pewe ni cili. Chetzi ngi nyan libanan jamgun dangam turam khunri khiki.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Dimak ka fsigang zanyir yopi dangji nyamdil sajungi tse nini na fsigchung zanzin chabdak zide gulin la langchin jia na dun tila adagang tang nga kong cha cang su jia zadun stansong xa jin yin xie yu. Jilu nitong nir nga lu nizong, ari dimak ka shijil nga kong gulin la langchin tuptup xa jin xie ekhub tangmang xie ba tang. Di tila zhighe zhu masi ba ang man xie ba masil. Dir dini yorib jekib la gochil nhunda xa jin jikil yang xie yu ba zhila.
0: Adi sangkwan lanji tenangka samjir nyamzhukla chanshi tsara, lechan di sumzhikpa rinchin tsotang, lartang tsotang tsetan durje nini naba tsu nyalimta shibayin, dina lanji ni mamta danga tsum chanlamjila chanag zhantag la sanrugnungu.

탑지 침부 어린가 예니우 역부 능칠 등 스피셜 도위 공필 어근데 동위 가시고 썼던 등 고르급 개친 콘돈 시바지리 신정 예크르 랑스중 어중 지 직급질 로어른간 진짜 차른글 종합이 차르슨 제틀 강력시니 로어른간 진짜 차른글 종합이 디제 관주럽 저 공필 어근데 동위 차른글 등 왔던 구원직사 사르피토 저 소랑을 당럽 진짜 신정 직진 사진 바리 로어른간 진짜 차른글 종합한 구스피로들 신정 김 버튼 집에 남지르 통니 즉든 질력 사르밥 춘용니 좀구 츠요 신정 땅 후진은 이집 지치람 직 데비 클럼 즉든 라르케데 땅 습등 신정 땅 마치 스토질 허시 워침 마치 크친 허비 성진 집 성숙 사클 송료 숙스 니르지 사르비 덴신 즉든 랍 진틀 라르케데 통와수 제컵 저 로르 간슨 제 차르글 종합이 차르슨 칸제치 신정 레레와 침부 정바등 당마 멍부 멍둔 시오바리 신정 대업 정 페이지 제 탑지 침비 줄을 같이 내 없어요. 저도 니르동 니르숨 립다 제버. 지첩 수지 시진핑 기랑 중어 중등 아무디 축비 레든 현세 선능 급. 신정 급 정 춘 용제 탑지 내 없던 부인 비 고급 담진 역부 시기 비 랑 샵던 능요. 로가 니 송지. 저도 니르동 니르가 립다 급. 신정 랑 중어 중등 등 서숨 그 레든 현세 선 급. 검경 덤비지 동영 기프트 비 탑지 침부어가 이거 네오라 담진 남부시기 비 랑샵던 능요 랑글링은 동기가나 비 덩럽진 즈그튼 초집친 용초지그네오 담진 예쁘시니 공필 차랑글 없이티 신정기 동이 르글린 짓촌니 란차없이 바티 차성와 등 영득바 춘용지 저고니 디르브사르 비 등그 신중 탑

레디난 참든 남바토 냔름 더 동주 진데나 지마 반치 랑위 이마 이르에 지시바데에나 진디 지스 좀 큰 자워 등 지당 좀 큰 레롱 터레르

0: 在现在为三个中国人给公干部上，我那做老人呀，中央农村人真积极来工，表给农村给提点给领些来些能行些穷话，还想给搞出去，我那听的来些作用吧，听在我这言，初步那么说，他提点给领些来些难度呢，可被领些来呀，对他国给些些看你领些来呀，我就学会。这里听说，出租也不加贵个多，他出租加也提他谈谈我那去，社区我们的学费呢。
1: 啊，地摊子没人把，他是写了呀，就是这个话题。他出租家业给我们说，他说啊，出租业绩是呢，啊，上个月吧，是吧，破了就丢不远吧，但都是个啊，信息高了呀，偏多远吧，顶着这个啊，写的忙不就要的。他加上地里俺那说，他的出租家业给退休的肯定存在些股份贴了呀，我也老忙着学习。他出租家业的设立科技，月租的级别。
0: 满足给家境定制些些，他因为嘞，其他的个没这不行呢，谁给抓的削弱嘛些，说不定对他那样女些别，他想些给谁的他出租业务加些不结果多。当不的，这就是对别我才上嘛，出国难度，总是最不济了，出场面难帮咱们些不行呢，这就是偏切哇，谁都不当，若干哇，而如人如都不一样，现在吃呢，谁都不好些。
1: 他在国别认识的上班，我那就谈的，价格谈的稍微呢，西兰花些活了吧。啊，谈到下面认识的上班，即军工类些的话，他直接给他告诉我嘞，啊，我不在听这音吧。谈到提醒这边认识的上班，跟进些的话，他加上这边认识，去出卡别我才提个因素呢，出差别难落了呀。啊，出租推荐可最结果的是呢，刚么今年你怕了呀，加贵过些。
0: 他人群多就有别我才提个人呢，眼巴多出租价贵不嘛些，出租给不行别我才给出提个来，养家的票就小贵要嘛些。第二就是嘛，云豆汤、三粒、加三、三粒节上嘛啊，早干，顶这几点月子，俺就出租也不买几不赢呢，他也就不打嘛些不顶这七千多卡不是。他谈到长期给这点我了，出轨的干嘛啊，做贵不谈，卡多拿不打。
1: 年末吃过，结果好些。菜杀了，他的价格多呢，就为呢，韭菜是个多啊。他忙不及，谈谈俺那最抢下句的，轮流丢了呀，忙不要些。他的出昆明南路了呀，推出卡最做过来时呢，刚么送年也怕了呀，做亏不谈，天天出长门南路了，参观办过个好些。他肉质虽不忙于狂了，出长门南路去，出亏被接了，拉了呀，刚忙俺呢，就怕了呀，做亏好些。
0: 三月了，联系的级别可有多？厦门给布置一年的绿色特给布置穷老不有啥，去昆明南路了，干吃松竹年，干么几盘了呀？做过花些，小心钱不拉，南京随便偷些钱不停止几点月子，八百许年，连木了都别接了呢，去长门南路了，去最近帮别去，杨家了去昆明南路了，干么你就演了，全部去做过花些。
1: 他初三日的俺那是去年培训女女的，他去年预备招呼预备人，俺那是提前第二年级一十七个多。他初三日的廿八度去昆明南路了呀，做过过些。他长假当别初三日的去廿八度，我了七八十月别去了的，就最加贵不谈。他去南都价格一年的抢救，他价格多的收费呢，料就是个多，差价给不些的，日的给他不起过过些。
0: 他写这出租给不是的上把，毕竟俺那最当的三条五的下下呢，他写给抓的小门柱上嘛，嗯，看俺们那丫头是短短上把呢，那么咱都不写，啊，抓不进来那么些个多啊，他顶着早年的那就么多，他写这的出租给别个不认识呢，他就亲眼写不他，写抓没有啊，写对不赢呢，去长门南路了呀，啊，就下路去是吧？他提到你们多啊，感觉人那里也了嘛。 啊，但都总抢救这级别呢，没抢救这当前，人民差距的结束就够不嘛些。很多出口呢，刚么今年你把了送别接了，下手了短期就出这么个，就够过些。他前次一年的效果也没呢，三面恐怖都叫这个多，顶着这啊，开局这个要的卡里是呢，农级别的学生不要的，但农级别我在天个出租一年啊，七个咱们区别接了。 Celane ya mwebina ani nomjipse di hajang gi nyong to tong to be lyub gyakwa chang do le ya ta simje chigu de yoma ji ta ta ra ji gana zu tan de suwe chu ze di tor tor chu de samba a se ju gi gwe gu yin ri ta se ju gi jewa di le tor tor chu gore ta pe cha cha na na su chup zu gi bi di mang bu ji da so bu jong da chen gi chu bu zu ngun ne cha cha na a dam gu che gi ta se nyak ji di ni de ji li ya gyur de gor dan do chup zu gi ya di ngan zu a su zu nang le ya ta sang ye che do ro ba 아, 갸고 딘데서 되서바 아, 춥수이 갭제 아니 아, 갸고 김메네 디나 루제서 거리다 제사 춥수이 갸기 근데스 갸고메다 되즈디 근데스 추세금에 디랑 안 줄리제 나로리아 모두 야부지 쉬심비 다 렌게기 디랑 안 줄롱진 레센디 셈바 마세 아니 차베 토르야 아니 텔라 디든기 시제 망부지어 아니 렌게기 레제신이라와 14부 토네 되제 아니 소소기 아 세주 디텔이야 근데 전에 수수 소보야 템버도 디가르야 인지미지 도구나고 돌아 단예부디 응나 주단다 소부 딱제다 저와 텍스트 다 제네 시도세 고르디 슈디 잠바 나나서 조금 망부지려야 다지 신나 소르든지 기도 가보시 다 미 망부지기 인수나 다지 너수 첨부 담바다 야면나 차시와 류보 아 깜보지려야 교부소 하장 다외 미수바식도 통과시 다 퇴응을 토라 제네 민용화시 아 다지 통매 되려야 믹세젠기 네다 강야 요마시 아 메모부시기 단도 휴인 쇼제다 니만네 다와이네리 다와네 로뚜뚜뚜라 아 갸제르바 다지 네시디 클리 클리제 섭제제르 송제네 던주르 인소나 최소기 대단라 진나 꾸시기리 다 겸젠 대치리 춤마쇼로 공내 추라기압의 시비 빼다라 소보야 딱지의 제지에 내다 운세 되고 미두니 나점 시도다

ཁྱི ཁྱི ཕྱད མམ དམ་རེ ཇུང་ཁམ མ་ལ་གེ ཐོ་གོ ཚོང་ཡེ རང་སིན་ལ སོང་གུབ ཆེ་བ་ ཐ་ དམ་རེ ཇུང་ཁམ གུ་རིན་ ཐ་ ཇུང་ཁམ ཤེ་ཤུ ཆིན་ལ སོང་གུབ ཆེ་བ་ མ་སེ ཁང་ཐི མང་ཤི ཐོ དམ་རེ ཆིན་ུ ནམ་ཨ་གེ ཕེན་ཏེ དེན་བེ ཐ་ དམ་རེ ལུག་ཏུ་གེ གོ་ནེ ཕེ་ཅུ ཆེ་བ་ མེ་པིན་དུ སོང་ ཐོ ཅི་མ་ལ ཡུ་གོར ཏོན་ཅན་ ཐ་ སུ་དེ ཕ་པི ནང་ ཆོ་གོ་ ཡང་ན ཆེ་རི་ ཐ་ རིན་ནེ ལོབསུ ཅེ ཡི ཆེ གོ པེ ཆོག པེ མི གཟུ ཡི དམ རེ ས གོང ཤི ཡིན ཡེ གབ དམ རེ ཅི རིན ནི རང ཇུང སོང ཇུ མ ལ གི ཆུ ཅེ ཆ ཤེ ཁེ ཅིན གི ཆེ ཤི ཡིན པ ཐང ཅི སོ ཅི པེ ཆ ཤ གི ཁོང སུ ཐོག ཡུ ཡེ གབ ནི ཅི མ ཐང ཅི མི ཅི སུ ཞན ད ཅེ ཡི མང ཡུ ཞན དེ གྱ པང ཡང ན མང ཡུ ཐང ལ གི གོ ནི ཡེ གབ དམ རེ ཅི རིན སོང ཇུ ཐང ཟུག ཟུན གྱི ལས དོན ནང ཤུ པར གོ ཆ ཆི གི ཡུ དམ རེ ཅི རིན ནི རྒྱལ ཁབ ན རེ རང ཇུང སོང ཇུབ མ ལ གི ཐུ བྱེ ཆ ཤེ ཁེ ཅིན ཤི ཡིན པ ཐང དམ རེ རང ཇུང སོང ཇུབ ཁུ ཐང སོང ཇུབ ཁུ ཆུང དམ རེ ཆི གི སོ ཆ ཐང ཅི ཤི ཐོ དང སོང ཇུབ ཚོ ནེ ཅེ ཐང ཐི ཤི དམ རེ གོ ཇུ མང བེ ཐོ དམ ཁུ སོ ལེ ཐུ མོ ཐོ དམ རེ སོང ཇུབ ཐོ དམ མ ལ ཐུ ཡུ པ རེ དམ་རེ ཅིནི ཁོང་བེ དོ་ ཨ་ ཐང་ ཟུ་རུ ཆེ་བ་ ཐིནི གེ་གབ གི དམ་ར རིམ་གི རིགས གི སོང་ཇུ ཐོ་དང་ ཐབ་ཅུ གི ཤིབ་རེ ཆེ་དབ ཞིན་ལ མིང་ཡེ ནེ་བ་ བོ དམ་ར སོང་ཇུ ཆེ་བེ ད་ཇུན ད་ཡེ དོ་ ཨ་ ཐང་ སོང་ཇུ ཆེ་བ་ ཐང་ ཐེ་གར་ ཇོ་ ཡུ་བེ ནུན་དེ གི ཐབ་ལང་ གི ཆེ་ཤི ཀན ཡིན དམ་རེ ཅིནི ཁོང་བེ དོ་ ཨ་ ཐང་ ཟུ་རུ ཆེ་བ་ ཐི ཅི་ཟོ་ ཡེ དུ་ཤུ དམ་ར སོང་ཇུ ཐང་ ཡུན་དུ ཕེ་ཅུ ཁུལོ ཆེ་བ་ ར ཕེན དོ ཡོ ལ ཅིག་ཤུ ནི དམ་རེ ནམ་ ཆིན་ གི ཕེན དེ དུན བེ ཆེ་བ་ ར ཡང ཕེན དོ ཡོ བ ཡིན ཐེ་དང ཐུས ཚུང སོ ཅིམ་ གི གོ གོ ཐང ཅིཛོ པེན ཇོ ར ཁོང བེ དོང བེ ལང ཅ གོང ཤི ཡོ ཅིཛོ ཐི ཆུ ཐང ཆེ རི ད ཐུན བེ གོ ནེ ཉེ ར ཅུང ཐོ དམ ཆེ བ གུ དམ་རེ ཅུང ག མ ལ སོང ཇོ ཐང དམ་རེ ནེ རི མང བེ ཕེན དེ ཡུན དུ ང དོན བེ ཆེ བེ མེག པེན སོ ཇོ ཐུབ ཇོ ཡིན པ རེ སા གོང གི ཇུང ཁམ ནེ བ ལེག ཇུ ཆེ བ ཐི པེན ཇོ ར ཅི སོ ཇུན དུ ཁོང བེ ལ གོ དེ དོང བ ཐ མེ དེ རེ ཇུང ཁམ ཆེམ དུ ཉམ ལེ ངུ ཇུ ར ཡོང བ ཚང མ ར ཡ ཐུ ཉི ཁེ ཅི དེ ཡོ བ ཡིན ཐེ ཡ པེ ཅིན ངོ ར བ ཆུ ཡེ དམ རེ ཅི རིན ཐི ནི Bijin chonggir yenxin chwe gi nubjan gyu gi. Bijin ngurba siwi rengzhung songkyo kuitu nesin. Tini, huachan deta ne, shanxi sato tang nangsa sato parke kuila doxin. Geji, dabja nebyu lamdi di, asiya sharma tang aosu chuliye lamdi ki parke sisi yin. Sagui tini tingin yinqin xiongse xirgyu ki gui he chuo tang, caca chuwe meyyu yinba tang. Chekdung gubja ngabchu ngayang loro, guan ting chuo zui zun xin ni, me su chi wu tang, dabra qinbu cha yu. Songchung kuyu tini chuo zui ki ui du tang, chuo du du neba tang. Chuo xur chi du cha xi, chuo zui da cugu mangbu yu ba yin. Songchung kuyu ki ji jia jun la, 지진
담례 답장 중 순주 그 버시 태양이 동지 접어시나 물버치 위에 담례 답자지 이게 저주 심바타 계급 기림바 당부 순교 소자리 고타 계급 기림바 니베 순교 소자리 시주 유바리 투림 지신 직 심제 니슈타 녀리 시주 검춘이 추직나 젠세 릭주 부시 릭 다다 제주 전이 소유바이 대야 물바 지구의 담례 진행기 종비기 루주응의 수변나 책동 급제 급주 권위론에 책동 급제 급주 겁된 뇌여파라 물바 제후로 조생강 준범하세 자 부수항 보진 떠바리 책동 급제 급주 겁된 론에 손 모돌 초돌 다 냐리에 돌아와 제 제디 종우림비 담례 릉중 순주 규조 니동 로라야 총기림비 담례 릉중 순주 규도 Rinpopara. Nyedon dami jume chulo la, gubti duki, gigab nari juki, chokjian toba ju. Songjong kuji, chode kuyu to, bijin ngurba ciwi, gigab namre jirin zujun chota chebari. Nyedon juni lo la ya, lo chugi rin la ya, damra songjong ta, larso, zujun che cheba ju. Bijin ki, gigab namre jirin toma te, junbari. Nyedon dami chokson lo la ya, 고장기에니 비진키 계급 담례 진이 담보티라 주로 니동 축순로라 계급 요걸주기 초학진 토바주 계급기 A시림비 진중 크유도 주로와타 계급 요걸주타 크루요 송조비 초학진 토바주 계용기 계급 요걸중간 비둔크 카 담보티라 주르시아 대야 남시 인원의 수치 연칭크니 감세 정신기 튜노기 남시 인나 추규타 추규진와 시템바타 시렌실제기 파르게 서규시 서법 중 토약하라 서이 구매 이수 룸쳐서 가지 유비 감세 정신기 남시 예체주 중치와타 로직 뒤시 남바 세시 군두 감세 치신 창와타 이어주 철주뇽와 지든 뒤지니기 넘시기 준도 치신 닌젠기 초장 체바라 중침부 유바이 무르바치위 정조 순조 크위니 연진 흉세 낭내바타 연진 추다 파르다 지리 추영아 담 유바타 지차니 연진 추이기 초진 신유르지 콩수 도기 유바이 담레 지링티 순조 크위타 대타고르기 묘진치위 서입례 중위 뇌제르진기 넘시니 템바타 추로 슈주 스로바바타 롱진 당어제 튕기유 연신 서구토 위누 퇴후 중 회수 사고 유에디 초진 신유로 그토 로리 참기 뉴의 초에 퇴주니 로리라 초주 니동제제 주미 초다 청중 아심바티니 비지 총결기 니조타 니미의 기주치 토의 서구이 송조 규니 초숨 리우의 고로의 쇼세 인시 비지 총결기 서주 레주 비지 규이 최도 연진 쇼세 사캄바타 사감 렌시레 사감 정신체기 규도 도기 유바이

0: 지 용거진에 하장기 개보여 봐. 괜히 무슬이라 숨게지오리. 뭐 더 고난바니 고드네. 안에 지는 가시 요리 니는 배 후다 바다로 좀시. 다 좋은한 거 좋은 흉의 균형이야. 단 한번 써야 돼. 처비인도 좀 받고 남다 당신 벌다 잡지 지게 지금인도 고다린 낭사 처비 낭세기 흉게 고네 고도 미네 자지 이내리 담네 이내리 편중기 지 에 최고 가인의 대조배 유류시부터 고도와 안 된절이 연로 좀 후다 받아 쉬지. 다 단대 임배는다 아질하면 되가서야 돼 항상 양의 배달이 내 자신부 땡서부 학벌도 티나로 미리 랭이 캐주된 바 망부 손자 다디 지금 남산 타세와단 티도부 텐제도 용군민도 돼 대지다 제주 유야지 책동급주 급주 곱게 론네 이제 단다 바르도다 참 마셔봐다 데리야 지지치야 데리 롭종치야 지유기 게름 용화지는 건지 쉬야 소수 인내 제바치야 다가는 실 롭종 후다바다 제외 레데 더둥 다디 오늘 다 디도선 티디도선 텐제디랭에 상마 유유스야지다 오늘 쉬고 뽑으면도 다 디도네 오늘 아질하면 되가고 주제디 그제 주부이네 대잠기 띵나로나로 그제 주부이네 대잠기 계정으로서 되르도 되죠 다 디도스 제 쉬야게 다자원이네 민도 이나양다 아질하면 되가고 숨로다 랑랭골 로존치야라 진나 조아유라 참 자원이네 시작이 배 모두 개념 영화 전에 로정 씨 소소 배준치 오도스 이제 단답하도 론이 휴잡지 신속이라.
1: 그래서 이 남자 함유기 교재 기나로 중에 마고 증명의 사실이 있는다. 차도인 교재 딘데진에 소소 공부해서 런데야 마고 유금이도 와.
0: 라온 라온.
1: 아니 제가 이제 차도인 기 나에 드네 단다 다시 배신으로 야 직기 로정하지 김주기 남주인의 마고 시대나.
0: 라온.
1: 아니 제가 이 부유티 조고야디 결론으로 되게 늘어지는구나.
0: 표현이네 망체 하버도 수준이네 망추가 남바 내지. 다 망추가 남바 내버디 기전 치주지 가려요래서는 망조를 야다 십수 주비야다. 망조가 남상 당린치야 지다. 또나 망조가 삼베리네 고고 남상 공토야. 디 기전 신부도 다 이나 망추를 야다 엄마네 이나 망체 리베션로다 이기다 된제가 망시 되자 매봐. 된제 매도 잠바 아 리네디 망체 가르도서 락린다 칸에 칼을 쥐었다. 년에 년도 쥐어봐도 망주 그린 년 망주 중후정신이 돈에 롭종 치아민도가. 다 대매도 잠바. 당연 삼로라 비야데 간지 기술은 망주 그 주제다. 랑링 캐버든데 망부도. 다 이내 코난버츠 리베션로다. 하버도 이게 되지. 제로도 시라 매비인데. 안 코난주 간신베리네디 이도로 막고 못도지. 다 이도로 코모도도 미미지네 미다바레 남시가 다 고난조 공부조르도 이제네디 베디 냠친지 다들 이제 지도 좀 망절로 예배 교제 계절이 내 계절 망보치기 고랑기 간심베디 말럽 디마도베 이도로 마 코모도자 이제네 망지 미지 좀바다 리네 망보지 말라죠 디강에데 태자 오 다다 아질라면 되가데 단다 망절로 망시 된보다 쉽지 요리데 이나고 이도로 법이야다 하버도 shunu rangshin kitoane lobzen tiyaga lamne maa dhoma tuba yina lochungwa namba zoro yudu chi tu kapu shibu jing yonsari samje samu dindir ji kuwa je shine ajilamyo doga shunu yinere lalain yinere songti kitoane jingna shimju chiyaare nina lobzion chiyaare shine karesna zamchiyo doyaare wada dindir samu di kuwa ya dindir ji kuwa sun 된지 고소 심어도 망주 진행 망부죠 내 등기 권도 수능

0: 진 배에 나도 내가 더 주. 간자면야. 경고만 보지 공부 저어 줘도 참. 아니네 네 배에 체 진지. 너 강에 네 체게도. 디손 장하나 어 도매 꿀로 잡도 도스 고성게나. 라온.
1: 타키랑기 심주기 차례지 딘데스 나용되잖아. 간주나 쉔츠 로브존나도 이네. 팅랩기 로브존 용단 능신. 다 수준기 라미 교재디 로브존 체기 고급 딘데스 토비 허라바.
0: 라온 라온게.
1: 아니 간주 딘네 라미 교재디 타르베 땅에 태라. 로브지 선조지 컨데는 기나.
0: 라온 땅에 아질하면 도가기 땅마이나 도가기 지 슝진게스가지 땅군데 저는 슝진게스네디 도가기 데르바다. 시주세기 남다르게 좀지르바. 다 된조 임바이나 변한 건 남사면 뭔 자세 패서 된조 임바는 고 좀지기 남바 유바마도 대화가디 컨디스 첩고미 인제기 슝루스게 요마 다 망주고 초바가 가지고 있으면 대화 딜레 때지 아니 가림 바스는 미 글로고야 이네 카네시아 이네 땅야 이네 트비아 이네 딜라링 간다 두고 참 부시부 요래 다디 이네 디샤게지 롭솔롭지기 담남스네 미도 야메나지 로충원 넘버처럼 마 규주시도 잠바 라링 주고 지금이도 나방가래야 우수 빠지 로젠능신 피지 우주 휴고도 디슈도 잠바 안게 니동자미 니슈 한별로래야 아즈라면 되가를 주베고 로세 뱀게비 닌지시야게 다 되가 연락아 조 체제 이슈노디지 디티징에 최대 체제 진전하래야 대마진이지 티비 디도 잠바 안콘존 남산 당리 체대보 남산 시인대보 장쟁구야 저 틀린시야 이네 골로티 대지 장아요르바 대가게 연락아스도 변한가 저 대가 주쟁에는 또 짐바스나 가래 루카와스나 가래 셰슈바스나 가래 셰게바스나 가래 르모와스나 가래 대다제지로 소소 캐주 가래요레 아즐라면 대가 락랭가리야 대다 근데 근데 승문진지 그럼 우두스 슝루다라네 송지체 나래 임베네 응우스마 남다다 이네리 트비아 이네리 르모동야 이네리 에지 도진다 이네리 도중에서 슝루다라네 송지치도 오늘 또 단대기 미션제 만보지 직벽에 고도 생겐데 준비 있나 자진 야고제 남산남산 시행고도 강가만 안서 준중간에 지금 저 로봇 된대요래 얘기만 심바제 가고 싶어요래 전두 강에 싶어요래 다 단다 된대 말이야 먼저 벽이 장안 대부 수업이 있는 군수 배대 남산남산 시행도야게 되게 싶어도 세상 어디 레스체 당보 아즈라면 되어가라 주배고 로사르 배무제베 인지디 티비니 디티 다디 이도자미 니수생에 로롱고 수버준 준비세브레 다 디파라야 녜야 로데데티 능글롭젠티 로데데티 능글롭젠티 다르케 제임베네데 줄라주젤롭젠나 아즈라면 되어가고 쇼노데롭젠티 거리 다 디나로야 롭젠티인도 카니 티게유 보고 중중된데 임베이나 원소 베남다 땅다 접다 디란다 다 변절롭지 심지 규제 생각이 지 로마다 심지 로마다 아 다섯 개월롭데 야 지 규제 생각 로마다 다가나 진지도 간게 미 닮아들데 여러봐 신뢰들 가보친 게 된소리야 배 흉롱 코랄로 센티지 한다디 대화로 주고 다가란 티지 흉롱 코랄가 내로 센티 참남다 단달로 세지 부구리야 양 흉롱로 센티는 대 참보 연구민도 와 라글린데 닐티 콜로트나리스 클리리 흉롱 티요 다 개바 남버서로 그 흉롱 디린다시 캐주시 라글린 남산주죠 오딘데 제로 센티지 에 다 다파 롭디 디란 체능에 팀은 숨 티비 아니 대화기 딘데기 롭젠 챔버든 데이베나 타카망 부티브레 한 다음에 한 삼성에 망출은 거서 마친지 대화 초박하나 망주고 초박여로 봐 아직라면 대화 초박하나리 예 롭디디 마 치기 치디야 콘조야 고도 사업진 이용기 콘조 다도 뭐 뺏들 랑레리야 주범에 봐 용벌어 봐 그냥 약종 그 리넬로 주이네리 캐주이네리 된소 대장게 양 가르서 용음에 봐 대여로 봐 한테 못 주지도 어 당에 지어야 돼 진짜 임버자도 진단디 시부진 쪽에 진짜리 장에 다니 시에 통면 전에 아들하면 대화 그 주고디 님은 줄럽 진짜 티질 한번 줘 봐 개겐다 된 가신 징계로 루스 줄럽 진짜 티도 군조 남산남산 고도세요 기전 친구 시부도 라온라 진짜리 장게라 응
2: 계란에 쉬는 이 중대인가 좋다 수준기 플라메기디 롭선 지나다 제제 당신나 오라
0: 알라지 알라지
2: 나다 계란기 다 소소기 로마기 냠열 된세야 루지나 사바르지 사드나 오라
0: 라온라
2: 다 디니기 발레가 저지 송 제스 브라진에 간제나 이거나
0: 라온다 디 딘제리샤 라란 쳬비나 다 아질라면 되가기 초베 나라 우소라 차드윈 제제 로 슈즈시 데비 다 디네 라란 삼모 카르코소스 오다 라란 수준 리네라 가보요리 다 라랭간이야 주야 대중구도대 흉노간에 대장 용적이 지제 원소 대사마용제 대역의 견라디 대마부 군들의 자제 아망수 리네 단디 갑중의 흉다 디델이야 후다 바다 로존체 디로존체 바다 첩식도 개이 이네리 ཁལ་ཡེ་ཁལ་ཡེ་ལ་ལོབ་ཅན་ཐི་ཡ་གི་ཐམ་ལམ་དམ་པ་ཡེ་ཐི་དང་ཅན་ངེ་ལ་སུ་ཐུང་གལ་ལོབ་ཅན་ན་ལོ་ཡ་ལོབ་ཅན་ཐི་ཅེ་ལོ་ཇུང་ཡེ་ཅེ་ཏེ་ད་དེ་ང་ལ་ཡ་ད་ཁལ་ཡེ་གི་ཅན་ཅུན་སོང་སེན་ན་ཅིག་ན་ཤོ་ཅི་ལ་ཡ་གི་ཡེ་ད་མང་ཤི་ཤི་ཅེ་ཅན་གི་ཅན་ཤོ་ཅི་ནེ་སུ་སུ་ཁང་ཤེན་བདེ་མ་ལོབ་ཅན་ཐི་ 다다 택즈멘자 캐주얼이 된거도 나 온게는 근데 캐주얼이도
1: 제로 채통급 역급주 겁게로 겸물론게 하면 특균 랑린 지비에 뒤론 초면 하면 초비에 특균 라스 지비에 가세 뒤히마리 겁디레 로초숨라 리비에 반대 원주라 하면 초바 테르슈바타 콘게 남다르 동다타 류기 등답소 멍시 시자네 고주디 수균 하면 첩제 차취버라 로종 난유 다자 벤데 원주라기 차브든기 멍시 야부탕 리슝키 삼로 콩제버 디니 레사 쪼란 규제 로브라 하며 규제 균진타 타르베키 토메 듬발라 리난시 유치 차브든탕 로브디기 람니 강조 사토로 하며 규제키 순슈 페워라 난시 유
3: 직튠 속배 도시 댐볼조
4: 양균 럼프 사바라 베베균
5: Sengye gung kamsa, tanalingye ne sengu tsubi le zendini, zhungyan lungting yintin zikyabli gung, pyoge lungting ki, jidun tsokbin duxi tenporan zuo, gyangyu lumbu sabaran bebe gyo jibi chiri le zendini. Ngoyal ya lingye ne, gundu pyonchon le yugurdu gyo bi, gyam ngu gi nyamshu da sunshu shibati sendingishi. Kangjong sa tu ngo tsar ki chuk bi rishu ta, tu mu ma yin bi mi chu ri ni ki, pen chong di ni, min nam ki lo ka cho si, yu gor ki ne cho chi tu kyo rikyo. Lo re da wa tangpo ne sung pa par ni, pen chong ki gun tu yin xin. Sa tu nam si chang ar chi we, mi mang bu si gup ti tu, pen chong sun zho war si na chi xin. Ta cha, ne zu lan gyung do chong yu pa di, ta lu tu zi tangpo ro, Pyeongjong-gi, Gyeonang-gi Yugur-wa mi-tin, Chi-chuk-gi jur-gu-ta som-dong som-gi-la nil-in-shu-ba-ti, Tu-zung-ta dur-na, Gya-ji-som-ju-yin par-wa-ta. Pyeongjong-gi gab-rin-bin zin-chung-kui-ni-gi-juk-ji-gi, Yugur-wa nil-in-shu-si, Gya-ji-som-ju-so-som-ta chang-chung-dun-gi par-wa-ta. Shun-lam-to-n-jim-ju-gin-jin-chi-ci, Tu-zung-li Gya-ji-jung-ni-ta chang-chung-sum-par-wa. Mangju kachu yukin rupu wanzhen qi ci, mi tin chi gya da gupju kwa som ta. Xie dong simpa ti, tu zung le gya zi zung ni ta cheng zung ni par yu ba xin. Gyundo ti da, kaan le chung wa yin nam xie na, sar gu be jen zi ta, dek xip qi rin yong zor samu chung wa ti, ti ni mi le tu yu. Mi ni tuan gi nu shu chu gi gyu yin kye jin ta, tak ju reng xin den bi dup shu xi xin. Min nam gi, bai zun le dian ni xian ji kasab ta kye se che ba yu. Pyeong chong gi gun tu gi yu gu ru chom ra ra, gun tu ngan meng si dian bu ding di, yu gu ru wa ti wai ma wa pyeong chong la yung wa ra yi wang gu yu. Keng ri zem yun niu yu ta, la si chum xiong gi, chang ngang mo po pa ka. Lu le pyeo che kyun ni bar ling tian chi yi so, gun tu pyeong chong su yu gu ru che bi yi wang chok shu ti, mi ti wai ma wai xie zor ta nyong zor che xin yu. Pyeongchang su gun tu yu gu ru chi shu chiron zhuwe gyu yin ni pye ye ge nyam shu jik du chebe yin la sar du ge sun shu pye we yang shi. Pyeo shi we jin zhuwe ma dang kong, chong yu si lin ta, si zhuan yang a ni, la sa ra pan zhu cu wong ting ji chi pa ra lop chi ne lo chi pa ra gu ji yu. Di lu ni, pyeo shi we jin zhuwe dang ne lo du ju duan ga kwa ra we lo yin shi. Tu dong lo ju zha ka jie na, long a dong gi chong ge ngun gyur chong yu. Gyeyongi xionglam xiardong tupi zongzhong zhugxu di medo zongti taja yugurwa gyo mawe sajishidu kyurkyu. Dawasungbi cei zhugji ni, di gigi loga dajin si bi rinne yugur cheche megor ti loge megorin babzu sunjo wata. Yugurwe aji lhamyo chongzu tangbu shibar gyo di lhamyo chabxiongla dawata gorxie chabso nyamli cheyu. Nyin jigi nyongru tida yangwen dadar piwin jimzhu ki degyur dan kache dame. Tsobyo xiong lam ta chenbyo xiong lam, tsobyo jang lam jie xia zhu tu ba ta, ꯀ્યાદਰ다 ꯖꯦꯡꯒꯤ ꯃꯦꯒꯣꯔ ꯁꯥꯗꯣꯔ ꯀ્યુꯕ ꯀꯥꯂꯝ ꯒ્યાꯜꯍꯥꯖꯝ ꯀꯦꯌꯣꯡ ꯁꯅꯦ ꯈꯥꯗꯣ ꯁ્યારꯇꯣꯡ ꯊꯨꯕ ꯁ્યꯨꯡꯂꯝ ꯊꯥ ꯖꯥꯒꯂꯝ ꯈꯠꯇ꯭ꯔꯤꯆꯦ ꯆꯣꯁꯨꯝ ꯁꯤꯖꯤ ꯖꯦꯡꯒꯤ ꯗꯤꯝꯗ꯭ꯔꯤ ꯃꯥꯂꯥꯀꯤ ꯄꯦꯟꯆꯣ ꯗꯣ ꯗ꯭ꯔꯣꯡ ꯆꯤꯕꯥꯔꯥ ꯉꯥꯔꯋꯦ ꯗꯕꯗꯤ ꯇ્યુꯡꯌꯨ ꯗꯤꯝꯗ꯭ꯔꯤ ꯈꯣꯅꯦ ꯃꯥꯆꯦꯕꯥꯔꯥ ꯄꯦꯟꯆꯣꯡꯒꯤ ꯂꯣꯁꯨ ꯊꯥ ꯆꯤꯟꯗꯣꯡ ꯆꯨꯈꯣꯗꯦꯟ ꯁꯣ ꯌꯨꯒꯣꯔ ꯂꯦꯔꯤ ꯄꯦꯀꯦꯂꯥ ꯒꯣꯡꯒꯤ ꯒꯤ ꯃꯪꯁꯤꯟ ꯖꯤꯒꯨ ꯊꯤ ꯂꯣꯁꯦ ꯖꯤꯡꯂꯥ ꯅꯝꯁ ꯂꯥꯋꯣ ꯗꯣ ꯌꯨꯑ ꯗꯕꯤ ꯄꯨꯒꯨꯔ ꯆꯨꯡꯌꯨ ꯊꯤꯅꯤ ꯃꯤꯔꯕ ꯈꯥꯁꯤ ꯒꯤ ꯄꯦꯀꯤ ꯀꯦꯟꯖꯦ ꯒꯤ ꯅꯤꯡꯗꯣꯞ ꯊꯥꯔꯕꯤ ꯗꯥꯅꯤ ꯃꯨꯊꯤ ꯕꯦꯊꯕ ꯆꯦꯕꯤꯟ ꯖꯤꯕ ꯊꯥ ꯒꯦꯌꯨ ꯃꯤꯃꯥꯡ ꯒꯤ ꯄꯦꯟꯆꯣꯡ ꯒꯤ ꯖꯣꯛꯇ꯭ꯔꯨ ꯂ ꯔꯣꯛꯌꯨꯔ ꯁꯨꯛꯆꯤꯟ ꯆꯦꯕꯤ ꯄꯦꯀꯤ ꯒꯤ ꯅꯤꯝꯁꯨ ꯍꯥꯖꯥ ꯆꯦꯝꯕꯁꯤ ꯒ ꯌꯤꯁꯤꯡ ꯔꯥꯡꯒꯦ ꯆꯤ ꯁꯣꯔꯨ ꯅꯨ ꯂꯝꯅꯨ ꯒꯤ ꯇꯣꯞꯁꯨ ꯆꯤꯛꯆꯤ ꯒꯤ ꯊꯦꯟꯖꯤ ꯇ꯭ꯔꯨꯕꯤ ꯒꯦꯖꯦ ꯉꯣꯏꯁꯦ ꯊꯦꯕꯂꯦ ꯆꯨꯡꯥꯁꯤ ꯒ ꯌꯤꯁꯤ ꯔꯥꯡꯒꯨ ꯒꯤ ꯆꯥꯒꯤ ꯂꯦ ꯁꯨꯗꯥꯅꯤ ꯁꯦꯟꯋꯥ ꯊꯤ ꯔꯪꯒꯨ ꯇꯨꯟ ꯀ્યુꯋꯔꯥ ꯅꯨꯟꯗꯤꯡ ꯒꯤ ꯁꯤꯁꯨꯡ ꯊꯥ ꯅꯨꯟꯗꯤꯡ ꯒꯤ ꯊꯣꯝꯔꯤ ꯅꯤ ꯒꯤ ꯅ્યામꯗꯨ ꯁꯨꯡꯅꯨ ꯒ્યાꯒꯨ ꯄꯦꯟꯖꯣꯡ ꯒꯤ ꯅꯦꯗꯣꯡ ꯆꯣꯞꯀꯦ ꯂꯣꯔꯣ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ꯔ ꯒꯨꯟꯗꯤ ꯇꯣꯡꯋꯤ ꯁꯤꯆꯨ ꯇꯨꯝꯕꯗꯤ ꯑꯩꯖꯤꯡ ꯕꯤꯟ ꯆꯦꯟꯖꯣꯡ ꯈꯨꯏꯗꯨ ꯄꯥꯁ ꯅ્યોꯃꯤ ꯒꯨꯕꯥꯊꯥ ꯖꯨꯡꯒꯥꯡ ꯈꯥꯖꯤ ꯖꯤꯡꯒꯨꯡ ꯀꯦꯕꯆꯤꯕꯥ ꯖꯨꯒꯤ ꯊꯥ ꯈꯟꯇ꯭ꯔꯤ ꯒꯤ ꯖꯤꯡꯒꯨꯡ ꯆꯣꯕꯥ ꯌꯨꯒꯨꯔ ꯅꯦꯂꯦ ꯆꯣꯕꯔ ꯆꯥꯒꯥ ꯇ્રꯣꯕꯆꯤ ꯒꯤ ꯁꯤꯒꯨꯡ ꯁꯤꯆꯨ ꯔꯕꯥ ꯖꯤꯕ ꯇꯨꯡꯌꯨ ꯄꯦꯟꯖꯣꯡ ꯂꯣꯞꯆꯤ ꯄꯦꯟꯖꯣꯔ ꯊꯥ ꯊꯣꯗꯥꯝ ꯂꯣꯕ꯭ꯂꯤꯡ ꯒꯤ ꯁꯤꯝꯖꯨ ꯂꯦꯡꯉꯝꯕꯔꯥ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 ꯁꯤꯆꯨ ꯂꯥꯗꯔ ꯆꯦꯆꯨꯟ ꯄꯦꯟꯖꯣꯡ ꯒꯤ ꯖꯨꯡꯒꯥꯡ ꯊꯣ ꯂꯣꯔꯦ ꯔ ꯆꯥꯅ್ꯌꯨꯝ ꯃꯤꯗꯨꯏꯆꯤ ꯒ્યાꯖ ꯆꯨꯡꯅꯤ ꯊꯣꯔꯆꯤꯝꯕ ꯊꯥ ꯌꯨꯒꯨꯔ ꯂꯥꯡꯒꯣꯔ ꯆꯦꯆꯦ ꯒ્યાꯖ ꯆꯣꯞꯀꯦ ꯊꯣꯔꯆꯤꯡꯌꯨ ꯌꯨꯒꯨꯔ ꯅꯤ ꯃꯤꯅꯝ ꯒꯤ ꯖꯤꯗꯨꯟ ꯗꯦꯝꯕꯤ ꯆꯣꯋꯥꯔ ꯔꯤꯃ્યું ꯆꯤꯕꯤ ꯆꯨꯟꯖꯨ ꯁꯤꯁꯤ ꯌꯨꯒꯨꯔ ꯂꯤꯔꯤ ꯒꯤ ꯖꯤꯟꯊꯥ ꯅ્યામꯆꯨ ꯆꯨ ꯖꯤꯟꯊꯥ ꯁꯥꯔꯗꯨ ꯆꯤꯀꯨ ꯅ્યુ ꯌꯨꯒꯨꯔ ꯒꯤ ꯅ્યામꯅ્ꯌꯣ ꯅ્યામꯆꯨ ꯊꯥ ꯀ્યાꯞꯇꯦ ꯗꯨꯡꯒꯨ ꯊꯤ ꯅꯤꯔꯤꯁꯤ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 ꯗꯤꯗꯥ ꯆꯤꯕꯤ ꯔꯣꯒ್ꯔꯥꯝ ꯆꯦꯝꯕꯁꯤꯗꯨ ꯀ્યુꯔꯤꯌꯨ ꯀꯥꯅꯦ ꯊꯥꯒꯆꯨ ꯊꯥ ꯅ્યોງ르 ꯂꯦꯁꯨ ꯗꯥꯅꯤ ꯅꯤꯔꯤꯁꯤ ꯄꯦꯀꯦꯟ ꯖꯣ ꯌꯨꯒꯨꯔ ꯅꯤ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ꯔ ꯊꯤꯋꯦ ꯀꯁꯨ ꯊꯣꯕꯤ ꯆꯨꯝꯖꯦ ꯁꯤꯁꯤ ꯁꯣꯂꯣ ꯃꯤꯟꯗꯥꯋꯥ ꯅꯤ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ꯒꯞ ꯒꯤ ꯀꯥꯅꯦ ꯆꯤꯗꯨ ꯀ્યુꯔꯤꯌꯨ ꯊꯥꯖ ꯒ્યુꯔꯤꯝ ꯁꯤꯕꯔ ꯁꯣꯂꯣ ꯗꯦꯝꯕ ꯊꯥ ꯁꯣꯂꯣ ꯕꯦꯋꯤ ꯌꯨꯒꯨꯔ ꯊꯤ ꯄꯦꯟꯖꯣꯡ ꯒꯤ ꯖꯤꯡꯅꯦ ꯌꯨꯒꯨꯔ ꯒꯤ ꯈꯥꯖꯣ ꯁꯥꯕ ꯊꯥ ꯃꯤꯡꯆꯥꯡ ꯁꯥꯕꯔꯟ ꯌꯨꯔꯁꯤꯡ ꯌꯨ ꯁꯣꯕꯥ ꯃꯤ ꯉꯥꯗꯣ ꯌꯥꯃꯦ ꯆꯨꯁꯤꯡꯕꯤ ꯄꯦꯟꯖꯣꯡ ꯂꯣꯒ ꯊꯣꯡꯒꯦꯔ ꯅꯥꯒꯔ ꯖꯦꯖꯣꯡ ꯄꯨꯃꯨ ꯌꯣꯟꯖꯨ ꯖꯦꯟꯖꯣꯡ ꯈꯨꯒꯤ ꯁꯣꯂꯣ ꯁꯝꯅꯨ ꯁꯖꯤ ꯁꯣ ꯖꯤꯝꯕ ꯃꯤꯒꯨ ꯕꯔ ꯁꯣꯂꯣ ꯉꯨꯞꯁ ꯇꯨꯕ ꯊꯤ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 ꯀꯥꯅꯦ ꯁꯤꯌꯨ ꯇ꯭ꯔꯨꯡꯒꯨꯗꯨ ꯅꯨꯝꯒꯤ ꯄꯦꯟꯖꯣꯡ ꯁꯣ ꯅꯨꯝꯅꯨ ꯁꯖꯤ ꯅꯤꯒꯤꯜ ꯍꯥꯖꯝ ꯊꯣꯏꯕꯥ ꯖꯨꯅꯤ ꯒꯨꯟꯗꯨ ꯄꯦꯟꯖꯣꯡ ꯁꯣ ꯌꯨꯒꯨꯔ ꯆꯦꯕꯔ ꯇꯕꯗꯤ ꯊꯤꯋꯦ ꯃꯥꯋꯥ ꯇ꯭ꯔꯨꯡꯒꯨꯕꯁꯤ nangdun ka nipa, chibi lhengi nini yenji ta gyabju kyunyong la kyoba. Diya congwe niri sabarato nizubi warasi na, dawa chibi ciyi jurgu ni, congwe xinji chodin dita uinlinga ni nizubi wara. Xinji tiyong gi, chibi lhengi nini gyabju gi chuzi ta, dita lang gyali chibi nipa ngarwe chiru dongchi. Xinji chodin dita uinlinga gi, nidong ni sizhu lo ni, nidong ni sabge lo para, Tsongwe Shinjin ki Chibi Lengi Nini Yishir Gyebju Ledun ki Chachu Chushi Chambati. Shinjin Tiyong ki Lo Jobge Ming ki Chibi Lengi Nini Rinputan Rikyewe Yishir Gyebju Ki Ledun Choyong Ne Guji Chishin. Nyedo Nishabge Lor Lipdu Shinjin Tiyong Le Kyobi Chibi Lengi Nini Yishir Tan Gyebju Ki Pukben Lamzi Zugdi. Gyebju Ki Lechwe Tan Menju Ki Buzi Gyuntu Nga Tordan Ne. Nishi Pobi Chibi Kimzangi Kubu Yangdu Dinti Dungyu Yubashi. Rimyi Neda Menju Ti Shirimne Tongme Dakje Ta Zong Rimbi Gyarji. Chongir Rimbi Nengun Zimba, Shinji Rimbi Gyabju Ji Rimbu Shi, Rimyi Yeshir Gyabju Mala Zudi. Mengshi Menju Chudin Jikshir Dini. Lo Chuk Pargi Chibar Yeshir Chikuri Samar Yeshir Tuba Chayu Ta. Zong Rinpi Mengangi Lo Chuk Yengi Chibar Yeshir Ta. Tishin Tongme Dakjen Dekshi Yinri Gyashir Chinggen Kukyu. Nishi Dengi Chungwi Chibar Tudu Tu Shinjin Rinpi Mikzu Mengang Tu Tsenden Gyabju Chibar Gyegyu Jeshi. Lakzen Degyur Te Shinjin Pyomen Ta Chibi Mengang Ti Shinjin Te Yonggi Chibi Lengi Nini Yeshir Dakshi Gi Mikzu Sochung Jishir Dengi Chidi Chile Jengi Yeshir Bungkan Zugzi Yujin Chakoyun Genli Ta Mikzu Gyabju Gi Nyamgui Lamsu Zunin Shinjin Mima Mengang Ta Shinjin Pyomen Ta Chibi Mengang Shinjin Ning Ta Chakzi Nengi Chile Mengang Xi'an Jimjulopchengi Shorto Mengang Tangbo 총회 민간, 총회 롭진기 쇼도 민간, 총회 계장마부 민간지 신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세글리게 군캄사 탄드링게네 생고츠비리 젠디니 중야룽티 닌티치급리군 벽가룽진키 롭종 튜즈지비리 젠디니 나니 텐디리 젠좀지 단년준슈 케미마자수인 디릴즈나 쿠비에 모튜네 시지핑기 튜럽사비 중국의 개준 냄비 지초르 누비 공비 롭종 지든 시비 낭든 카지 리베신 쇼인라 펜즈 진조타 창념 창딘 냠레 냠게지기 기진저와 베사진 주바라 군디동괴 기진저와 베사진 주바라 군디동아니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주비 시진 주람이나 펜즈 진조타 창념 창딘 냠레 냠게지기 자든 균형치디 최무 치벌리 카데도 밀람바타 로그리 치벌리 난지 미지비 기급타 기급와라 베리 치빈 조람 사바실라 규규디시 기급카다 기급카가 미만에 튜무토 기진저와 베사르진 주바르 꾸베당디 튜무토 라기 롱스 쥐바타 튜무토 피기기 춤제 롱스 쥐바 튜무토 딘자긴 긴순 롱스 쥐바 지치구 기급카 지중타 차그신타 위초르 마드바라 타지둔 잔냠임바 균형타 기급카가 미만기 장다기 콩비긴 조람 담그 치비 킹와라 진조 기급신비 능스레 티주치바라 모구 기지 창념 창디 송교지치구 점린 유리 콩비 윤규티 기급카지 저르바 체지른 조와타 기급카지 퇴유진부로 의봉 지류기 내수 갸르웨 멍시 띵도 주민예 기급참에 전이기 콩비 퇴니르 체보다 퇴총 고르준 침비 기급신다타 퇴무토 콩비 용화르 군디동구 기급카기 뿜뿜님심가 내튼탄 젤론나초라 카데조부터 튜무토 뉴슈티 구슈즈규로부터 닝가티 순슈르규로와 냠레기 된자다 튜무기 된자 지튜기 된자제 용와라 치디 냠레기 젠구기 첩치부터 냠게기 기르송기 첩치군 중국 시드단 피기 냠레 냠게제기 타르지 템부르 진네 Zamlin gichi de song jiong ta, nyam du pie jian zhuwe qinzhi si ju gi gong dun le song zi xiuwa ta. Lo dian gyurmi nga ni, xidi nyam ni gi zadun ngay meng xito, gigab ka dan zadun nyam le bie li

0: 지규심 난주 니바르토 콜레시비 로딘즈와 피기에 홀다다니 랑기기 척더 군타 짐부망과 렁수진지기 친지괴버 균체메버 투구창도 동화타 콜레시부르 키업이 척부 초본조구 기급신부인지와 추구 야부치버라 지코 디니타 토냠간 피기에 용구에 기급신부인지의 중진조바르 구비동규티 하장 캔간치워시시 기급 침부 와란 지지 치치 동두 체리 당아 카데도 랑리 미치바다 편주 진조다 냠리 냠게 용어 치고 중국다 아리와르기 저와니 탄딘 점리 띵기 총니 저와 케진기 체시시 중국다 아린 저외 콤비기 카조 침부 야본 진구나 니베 냠기 멍시토 냠리 갸기 동아타 편주 진조기 멍시토 다와 미치바다 토담탄 춘신 체디 최메타 냠레타 딘리제 신단체비 중국타 어린저와 튜무토 콩비동구 중국타 우르스유와르기 초용기 텁주 냠레 롱디저와니 니민사딘인신 편주 이둔제세 토슈타 냠레 추제 토슈 텁주기 직딘 토슈지기 기급침표 바르기 저와시신 바르초니 랑기급기 속신케벤 송겹치보다 로즈덴뷰 갑교르타 갑군카기 냠레스비 튜무토 콜리시뷰 제종나 후르당아 슈구치 치구 유럽니 니마 진긴 점링기 케진니치이 중국타 유럽와르기 초용기 텁지로 딘지위 카조 양타 니바르도 시브치디 시드타 파르누 규르주 시베제기 로딘지와 침부신주바르 무투 군디동구 보스르기급와라 텁지기 로딘지와 딩섭도 당디 변조로 뇨종타 노르시 무자 첩시 딘자 미추 베리체 그주 숨기 냠레 좀시 된도 동괴 중괴 타고르 니르니기 차스 된서타 타르게 콤비 용의 시자르 샤유바타 토더 바르 숨투 타고르 니 친지 지용기 네법 앙 탐보르 지디 타고르 시드타 딘리 피게제 용와르 괴베 동규티 르니기 랭겐도 지규 자심타 락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타 김지르 참심 김지런 드록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니 타고르 기급와르기 저와 섭도 동괴바탄 타고르 기급카 중규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넨 듄도 규규로 거스시와타 중규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 키뱅 알레마와 토바치구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타니 란기기 기지 레드미비위 추기 정충기 난지 먹음이비 양타비 디기다와타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 긴도 시송네 베겐 조신비 기급르 튠지타 냠레 치슈 치르동괴 중괴 총마르누 후르다기 타르베타 락다르 치바타 총마르누타 총마 직스 멍실 치비 기지직람 송교타 송교르누타 초기지르누르모괴 치디 기지지초네 냠레 긴제노 케진어 카데조바르 괴비동괴 콜레시비 쥐쥐 말하기 쥐쥐탄 쥐쥐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구 콜레시비 쥐쥐 내다 칸드 충미티 기지 돕슈 두알라 자리 유바탄 콜레시비 쥐쥐 말하 푸규르 충듄니 기지 돕슈 두르월은 균도 충위지 탄디 점린토 기지 돕슈 두알은 균도 침부 충와타 콜레시비 정신긴 젠롱 니르신 망도 주와타 첩지 콜레시뷰 쥐용의 흉류타 콜레시뷰 쥐용 말하기 푸규르 군디 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기업수지 시진핑기 띵바라 미지기 레왕지둔 소분주비 타르자 톰브로 징디 콜레시뷰 쥐용 말하 나르웨 창딘타 룩둔기 초스 피겐주 규르 군디 동규 콜레시뷰 쥐용 말하 나르웨 창딘타 룩둔기 초스 피겐주와르 귀비 동규니 점리 기급카기 용캡기 랑자타 튐부시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 보르진시 타르겐 요부 총디 기지 슈기 균체미바르 체로송원이 니럽네송 기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된슈긴 균도시 벤저로 퀄리시부 젠피기 딩습 중어티 점리 기급카기 키멘타 레왕 아르웨 탐부르 제워타 내두 하자 망부시 기급 지도 튐부메인신 제롱 하자 망부시야 기급치기 뉴비 카드에 쭉 두부시면이 점리 땡기 차왕 아르웨야 기급칸에 튜무토 추두르진에 죽고 이유바다 관리시비 정신긴 제노른 아르웨야 기급칸에 돕슈 찍찍이 냠레진에 카드에 쭉고 계지 람스 서수다 계지 직수 지송 계지 창된 퇴녀 제제윤이 기급망 치수기 문진 직등도 결혀 콜레시비 제경 말하기 푸규르 귀디 동균이 계지 지속이 튜무기 레륜인비에 냠주다 냠주 냠주 제게 자든 균총치디 콜레시비 제경 말하기 푸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수 문진 직등타 차주 직등도 유어치고요 Zamnitan Zamni Gigup Kagi Mimangi Munijuna, Giji Diglamta, Kolishibu Jujung Mala Kandashi Yabu Yimini, Gigup Kagi Mimangi Chudur Chigubali, Gigup Chigi Shebara, Chanjo Chimirunla, Minyung Shigi Shebara, Chanjo Chimishun, Kolishibu Jujung Mala Gipuyula Gundi Dwani, Girzu Chiba Mainla, Topsara Logsun Zubuyan Maindi, Tini Tudu Pigeta, Sardutan Tuzando Dwarangin. Kolishibu Jujung Malagi Puyurki, Giji Netangin Yundu Ngali Labar Tsungubata, Gigup Mang Chishetan Labartu, Sadra Chomji Gigupta, Yarkin Joshinbi Gigup Gizhiduta, Kibin Ngarli Changyum Gizumber Chigun, Nyamji Gizogi Zenzingi Gongdunta, Zadun Sukhindu Kurui, Giji Diglamta, Giji Mala, Loza Dembu Sungyung Chigubata, Zamli Magjin Nibi Gigi Chomji Sungyungta Sadin Dongunla,
1: 国际间跟咱们那边就说，这次忽然啊，松江七八台，三公里南面南村祖布台退过长途动画的规避器归行。业绩基础呢，可能是比人心跟战路了卡点江女七八同款。中国跟这苦味几个前辈女把母体锻炼，可能是比浙江马来给九九台，祖主南忽然修不台扛铁的日子才有呢。拖到派出所，娘主台娘军娘军记忆。
0: 可能是比最近我到完整不谈，以前只我满足进度有我的特别动画，你们这一次给真点比情侣端把的加表谈，也见着新比几个比业绩来端出去，推测人心谈，当我切了动画的加表这些原因，可能是比最近我到啊三对偏见动画的规避谈，中华以人民创意给真点比，今天没去谈最近我到话题，谈的推了不当听比恰。 我对此地，可能是比最近推过长的动物了。中国老者团中国女婿立即送比运不行。

시디 윤딘 타 용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콩야 당잔 지도진 딘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이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기 미마타 심슈 직지치디 미지기 레와 지튜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용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리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천 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브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 텔란 베준 치고버시 링메타 춘메 체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체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지시 기급 칸의 핀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섬시타 잼와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침부 핀준 지구르치비 멍시토 게와타 다와미치사 토담타 춘진치구바타 기급 충원은 잔냠기 따단 진구신 나칭나젠타 잔유 잔송기 잔시주미중 기급 칸양중위 먹추 충기도 롱미룡와타 기지 침규를 도시 동미룽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미룽라 진진 쓰릴하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중치구 냠준타 냠주 균형치디 용접도 된자인빈 점리시중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인비 대화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디니 시추미룽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이안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튼기 충급 人인기 고라 댐부스규리 김지의 로람체나가 조린기 最新家不타 최민기 개원동지체규 균형체구부타 수균타 수균민비 댄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대조구라 남바 강연중인 지구진으로 넘어구치구 냠레 냠게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리시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첨부디인비에 뇨종 타르게 첨부타 마조 덥디보 미는 쿠르규 첨부 락제 피해계 첨부진 용화를 꾼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콩야 군빈 토냠 냠게지기 변조로 관리시부진을 꾼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계 용의 쿠르규 야부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어 꾸비 당디 점링기 기급 참마르 피기기 촘제 롱수 주규버타 미참마르 디기기 초와 주규버치고 베리타 종리 균균 치디 권지타 콩양기 점리 시준고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나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기 용의 모의 랑지인 미리르 샹도다 게지 케발리미나 시베른 저민나 속이 케발미지 테르토메 타 상행기 예와 띠니미 시베 타 시베와라 존네 치리리 수르뷰 치미르와타 비리 치벌리 지섭 치미중 미지게 루규니 시베 민주와 핀즈 비리 타 핀즈 베다 지르 징지 제충위 지민 제추 러부치시단 총 시베 민주외 와라 상제 서브리기 냠도 야르게 용어 치디 시베 베리탄 종린체 유티 미리기 지소 이아트는 군디동의 군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 치빈 제타도 유아치군 장도 티뉴 용유 균형 치디 탕잔 지둔 덴빈 점링시 준군 중간 변윤 조준 체균이 미리기 마원바다 저와 유바타 지두기 침신 조준 체균이 미리기 튜무 폭둔이 정중의 지구를 치바타 정중의 뒷바 정중의 송경 치긴 도시 덴보를 양디 소래 변윤의 튜빈 겨와 탁주 야부치구바타 미타 정중 시튼 냠네 용규 미빈도 송년 점리 균두 피계 용규타 미초 용네 피계 용규 문규를 치구 장도타 티뉴 제고로 균두 제기 튼기 치단타 소화계다 타르비동구바타 차주비네 넘신 균도라 카데 조구바 정중의 지구를 치바타 장도 피계 동인 중칸 말라 중구바 제치디 미리 초신 내비 세군리 김신디 송겹 야부치구 점리 산의 중국 산와타 중국 산의 점리 티웨 산 마원바라 카초치 중국 응아르신 점링기시드타 딘리 용화를 체진 정의 이바타
ngarishin zemlin tuimu to pege yungwar che jin jiong yi zhin la, ngarishin zemlin gi xiebe biri ta jiong rin te che jin jiong yi yin xin. Zemlin gi gup ka gi mima ta nyam tu, mi ri gi lewa jitun chobun zubar gundi dungwa ta. Lakdaan zhi ni ngarwe ge yin dinbin zemlin xin zu jun chi guan yi xin. Rangwe se gyur che pe ba ta, dang to dam ta dang jue gyung nembu che ba ni, ngan zu dang gi xi lu se xiu di xin. Jak dung war to wa che bu gu. Zhonggui cha wa le war zhubi ne ga ni dang la ra li yu jin. Dang gi dang la to dam che ba ta, cho yung ne dang jue gyung nembu che ba ra li yu. Cho yung ne dang nian gyung che ba ni, lep che we rangwe gi se gyur ting xi xin. Ji cu sar ji bi we tu cung su, gyun che me ba ra rangwe se gyur che yu ni. Rang ri dan yin, si dan xian dan min zhi wei cun dan wen xie xi xin. Ji ge fu ji Xi Jinping ge dian ba ra. Tu rup sa bi na, zhong gui ke jun dian bi ji cuo ren lu, zin gyong bi sum qi bi, ji cuo sa ji ting di li ba ra bi gu na. Nga zu dan gi nge ba ra tu. Rang wen se gyu ru qi pe ba ta, dan yin ngar wei dom dian dun zu jun qi gu. Nga zu dan ni, ma ke zi ren lu gi si dan yin la, tu cung su, ma ke zi ren lu gi sa ji dan xi jian xin. Zhong gui sar jin zu jun gyur chu sum lang gu chi che bie, long o gup ju la jin gi bie tab lu gyu na la. Ngan zui dang yin, chep si gi top shu na cho gin jen long kama chu duwa, jen de me baran gyur dun chi yin ta. Tog da par sum tu, tu rup gin dun zhe du gyu jin. Zhong gui mi ma ta, Zhong hua mi ri gi gyab din zu wo ran gyur dun chi yin nam si na. Ti za wei gyum zin ni, ngan zui dang gi tog da par sum tu, rang wei se gyur gi nying dop gyun kyung che ba ta. Nor zui kielin ta, tak zui gi boba gyun kyun qi xin. Tien ri ri xiak zui gi nu zhi sung ni, ren lu gi zhong ne ju la. Tien ri ri ren yi li tien ni rang u gi ne duen ta gi jie bi xin. Lu yu gi ngan zuro, nye bar du gyun qi me bar rang u se gyur qi di, dan gi nguan duen ren xin li xiu gin suwa ta, dan gi tang zan ren xin, nyam xin du tong wei ne duen ta da la, tab zui ta ji du qin ni, rang u tang zan ta, rang u tu zan, rang wun se gyuro, rang wun torde jie ngun gyur yungwa qi gui ba se duen ding sep qi yu. Rang wun xi li, dang gi rang wun gi dobshu le dine ne duen xie do tan, nor zui yu san, sar du le gun di, si gyung nubu qio yung ne qir dungwa qi gi kur gyu san bu xi qia yu. Gi gup gyung war nye bar tu ngui le dang gyung gui ba tan, dang gyung war nye bar tu nian bu gyung gui. Qio yung ne dang nian gyung qi yu suk xin ni, dang gi gu zhi le xiong nui ge gyu tan, meng xin ni, qio yung tan, ngao zi ni, nian bu tan, suk zi ni, jue yung qi yin. Qio yung xi bu ni, dang yung le to dam tan, dang jue yung qi bu tan, dang yung tan, dang zeng zu yung le ka qio xin. Dang zu jun gi kyeb gong su su tan, qio su su, di ga su su jie le kyeb xin. Zuo nian ni, nian ga nyung xi le tem zin qi yu di xin. Nian bu ni nguan nian to dam tan, nguan nian nian bu qi bu tan, to dam qi bu ba tan, nian bu qi bu ba, yu li to dam tan, yu li nian bu jie bu jie le ku gu. Jue yung ni, dang zhung yang ni san ni deng wu gi rim ka par ta, zhung yang gi bu wu ta, gi gup li gong di zheng gi dang zu ni, xie rim gi zhi bu para, cang mei qie bu yung gin di chak du kur gui ba ta. Deng wu shu ji yi, dang zu yung le tem zin ya bu qie yu ti, reng zhi le dun ta, nye bar du kur gui bin gin di xie du zi gui. Rim ka zhi wu gi de wu gi gin di kur ni, dong do na bu ru da pe ba ta, zhig lam lak dar ta gin di zhe ju qie bu gui. Dang ge cok jin jop ge ba cok cun, lu dun Xi Jinping ge cok jin nang wei dang zhung yang gi, zhi ge nang le di bi lu dup le di ni, dang neng gui ge zhong ne le xiak zui qi bu tan, nam jia to bup ge nam bi to ni, qiao yong ne dang nian gyung qi bu le gun di dang xin, jiak si ren di bi ning dup le di ni, dang to dam tan jue gyung ge lang zhi tuan yu xip cha qi di, dang neng gui du ne bi bang yin ge yin cep jin zang si qi la, dang gen dun du lak bi, cep si ge ning ge cep jin si wo shi, Xi gyur zhe gyur ta, chung gu yu san qi di, dang yung yang tabi qiu si dun gyu qie gyur kak di qi xin. Dang dang gi gup mi ri jie camar sam gi mi kyu bi xiu gin ding sab ti yu. Tu sung su, qiu yung ne dang nian gyu qie yu ti, ta dung lik zhup qian bu chung wi tu su li me ba yang xie gu. Dang gu dun du la bi, tu yun rin bu si gyung gi nyam se ta, gyur ju guan qi gi nyam se, chom zhi bian zhur gi nyam se, qi rui kur yu gi nyam se jie ni, yu rin jian ta nyuk zin jian yin ba ta. Dan gi dun du lak bi, sang ba luen yin gi nying ga ta, nu bu min dang wei nying ga, mang zuo dan ka che wei nying ga,
기루 르송기 니가 제니 농아르 첸다 자자 첸이바 당능 괴도 네비 삼루 미장와 탄 첩시 미장와 정주 미장와 주주 미장와 속이 내된 외세 되비티 더동 자외 토네 탁주 충면 겨요네 당년 교체 유티 남이야 치신비 람도 유비 옥충와 탄 콤잠 조비 삼루 떼네 유미숑 니바르도 토도 바르숨도 삼루티 셈네도 파버타 지부 탕세 용화 차주티 로덴 줄밍아 타종 치버타 초용네 년경 치비 첩시기 장도 떼도 동심 초용네 당 년경 체유티 갸치위 띵섭사르 피게 용화라 균체메바르 군디 동군 중국 개준대 비지소른로 튜럽 사바르 리비 안주 땅라 니바르토 남바사바타 체지 사바 유군 티엔각즈니 당주준기 레시 러브치 사바라 남바사바 뚜구바티시 튜럽사비 당주중기 지랑제니 당기 초용긴 구지 균종단 강대르 슝뉴갸바타 당기 당라 토담타 초용네 당년중체주 균종 당기 유리 시중뉴부 주준타 원된 정신다 탕자 정신 주준래 슝뉴解救 조내돈 진파 첩신 주준래 슝뉴解救 지켜돈 진파 북삼 TSM타 미유 체대도 동규 멍실은 진파 당용기 후준 정신타 정규 정신 사르드 정신 제 꿀롱 체규 슈갸산 진파 당기 첩신 주준타 삼루 주준 정준 주준 주준 주용 디팀 주용제의 초용의 군대 동화타 럼룬 주준이 티치도 규지도 단화 주선은 뭐고 집에 탑슬의 군대 띵섭 동화 당주용기 뷰제 삼미체버의 토르동화 제치디 당디니 토도 파르숨투 튜럽긴 듄제도 껴바타 미만기 샘디니 콩구르시우바 장외 서규로 체베바 냠세 나초 티바 기덥기 뱀바로 지기 마크즈린 루기 신진 당시돈 주준 체고바 티시 첩시긴 주교니 당기 자와르 유비인 주교시 타르제세 듄기 첩실의 탕듀 체유니 나즈 당니 마크즈린 루기 시다 인비 자외 랑제시 마크즈린 루기 시다라 라나미비 첩시기 북삼타 라나미비 첩시기 진니 첩시기 시글로 자마 첩시기 직팀 탐부지 윤 케데 마크즈린 루기 시단기 첩시 테기 원퇴 정신 쇼르나 당기 원퇴 정신 타 탕자 정신 링탑 체오시 안주 당기 첩시 인조 경체 유티 단조 경기 지 규지나 주범마세 안 탐부르시아니 튜럽사비 당주 경축의 첩신주 경기 탑주기 년에 댐빕세바타 초용네 당 년경 체비 자위 정신의 내든 신유 당기 첩신주 중기 당주 중기 카조다 편제 탁주 체바타 당기 첩신주 중 탐진 미치바미야나 당기 첩신주 중기 치든 카쇼다 겸기 체나 당기 주 중 현다라 원주 편제 톱거시 퇴근 보르징기 세튼 체브라 당능 구두 내비 내튼나 초 자외 찬인시나 창마 첩신 주주 치슈 신부타 첩시기 초와 섬내민부타 대단 민바란 제오 유시 니바르토 당게 첩신 주군의 흉능 갸부타 누시시 체르게타 땡즈시사딘 송교니토바 콤간 듬뷰기 첩시기 태섬 땜부소와타 첩시기 구지의 흉능 갸바 첩시기 뉴부 체르동화 첩시긴 중감 짱마스와 제치디 당용 튠지 직규르타 차주 직튠문규룡와 직군 첩시기 카지원이 당초내다 피겐주의 내튠 앙탕부시 안주 딘송치비 첩시기 카지원이 공진진룩이 북삼 침부타 중국의 개준된비 지초른룩이 튠무 북삼 로야니긴 베터미핀치이긴라 당기 시지 직비 흉루타 시지 남초 시지 탑주지심 당기 첩신 조경의 흉류 갸구나 첩시기 척된 콜로더뷰 니부 뒨비 치디 당용기 로주타 덥슈티 튜럽사바라 중국의 캐준 덴비 지초린루 진중 배송 치비 차샤 러브치 최도 공부직지 용화를 치둔탄 당용내 첩시기 카조 양타바 균형 체주티 덥주 캐진 추구탄 시주 캐진 덴비 랭긴 캐진 규지 레드윈 캐진 규비동화 지기 락린추 튜엔규 용화를 군디 당디 당당 이급기 차샤카 토토 파르슴토 양타비 첩시기 카조 디디 눈도 쥐어바라 칵디치구 승리기 팅디 중양롱진 년진지급리공 표가롱진기 롭종 투주지급리 전부삼타시기 샴라 무튜는 디그롱진 리공기 치리리 전시한다 카남 세노나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 남향 제미롱와
0: 디지기 자워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제 공감사 다들기네 생고 초빌레젠디니 주야룽치 닌친지게블리고 표갈룽진키 최딘타 디단시빌레젠디지 ngani thing dile zen zum ji tan yin jun xiu ke mi ma jia zu yin tirin zna ku be mu tu ne chue tin tan de dan guo ge qi xi ka ji ren bei xin xiu ge yin la mo yi xue ge nang de di ka re se na ji de chu bi ce ji ni ne sun chu gu ge sa ji guo lia dian bi ne bu xue du 天然一个中国的国际业务局及罗斯布坦尼亚姆的设备不具抗击杀击电价的切片给的团聚级别当动给电别设计进入主编采集一年送我也是拉链到我日他提拿罗里亚不具抗击广安帕立坦汉堡帕立三米之帕立索给杀击车路内牛球的民族了三农坦车西马尼瓦坦尼亚扎坦撇居界切球的民族了 대단하게지이는사지레뉴데기탄레기체겐리아토담더구팀규르솔이니랑진네부된샤진네카르스나사지콘드엔기위톱티자드윈토라부주칸소스사간니르경치구군도라케디야사간겐장원진주괴밤이나사지촐로네뉴괴비나사지콘드엔타게위파르다솔라제법네부제제
5: 차제토리아탑잔디치세낭세눈비챵바디응외르 체마리아 탁드르치지 라리아 제십제는 체질 룸비는 신의 레그제 조금도라 숨니 사질레뉴 딥기티라 다 사제 유저르 신의 사회발이야 추주 니레 게야민도라 사제 딥기에웨 급능에 바르두 카담비 추존 체제든 제 조금도 대단 체집지 칼라드르겐 소야 라고 주야다 톡시지야 카레 겹이야 라소비 랑제 카세 된도 신의 돈의 증주 톡시티라 니바르두 톡시칸 로존 조급타 자든 토라 톡시 감기 톡시 치고블리 치네 직뒤 톡시 제비 갸르주기 돈을 된제 제초금인도라 나네 따돔 침규테라 톰르 단돔 디젠기 롭뒤르르 뇽타리아 십시르 팅니 제제 침기기 차주 유리르야 체브네 부제제 겐드 미도드 포브타 레니르 땡고 집이 랑지디 튕규 제고금도라
4: 드리주야게 낭든 칸입디 카레스나 다 죽지 집이 튀진 라소비 튜리아직 제수기 죽지 죄당게 거르디 슈기니라 달로레기 죽지 집이 튀진 샤르웨 거블라 치부망부시 롭지기 찹든 치구나 슈구비 왕기 김다 민뉴어시기 전이기 추구 딩지 돌이야 직 주그룹 법이 맞는 신 제신 닝제부시 통한 치도 튜즈다 심뉴 유구 제조기 추구 잠닝기 모도 춘중 토리아 까마르 춘기 추제 나조 추제 제수 넘버 자와 치교시 다이네야 치비긴 제수 추제 라바 칸딥 컨주먼 중 폐주 제비는 치비기 륜캄 데달리아 뉴스 소시비 김다 남베 샴세기 튼제 칼리아 이조 나로 제슈아이 다 치비긴 제수 추제긴 데뮤 체타 치빈 제주 추제 대로 중이 명기 치비기 륜캄의 추비 장마탄 린송 류디 닝고소의 뉴부딘비 제주 추제 칼리아 공도라 미겐보다 도르비네 치비기 박베기 추지타동 용소 차론 중미진 치바 섭라 벅치기 사튼 중뉴와타 박베기 송유디 야부시 차론 중메바 티웨 치류기 응외보리야 직 초르나김비 정신디 채워제 인두잔바 치비긴 제수 추제 괴주 야부마제비는 소부르야 마츠비 내던티제 중라부도라
5: 他我那也七八的店家店了偏运店比这手机出自看着心店有七个三十呢七来开别三十几三十卡出等下了即刻的是呢出去的得不用吧你年这里你用用吧送点这就是的得不用吧新年人过面子你用用吧俺呢催心用怎么这有吧冲年这么差不明白我得给他下了 但店面的一切都拖拿切过不行多了。提拿落了小金顿下的从大地店拿过去了。其实也只是求这个团在通知拖了。小金顿西边村大右边呢，提的七八的也区别，只是团在新边，听他出出国的也只是团在提人店面切过去了。但一年村大提越不怎么给德国拖他们
4: 前辈给朝鲜托邦一样呢，比在店家的文件托邦村民图片，杨金丹南北呀，杨他比特朗姐姐，店面那里开钱不得下了。蒙翠给偏女团里的吃出名多了，但罗松梅给出个满家谈七八了，村店自首给求在店家出亚名多了，罗松梅中年派的给七八了，村店自首给求在店家出贵宾呢，你把他给个给菜市场团比，六团给团在店家撇就拿过去了。
5: 清炖给他们九年用过去了，但一个名字德国托他们局的车子上面呢，这时候给求在德国托他们给APP托呢，这时候求在给确定地址前的牛肉吃过去了。苏普的马车把穷逼呢，蓝线撇去七三下拿过去了，但这时候求在撇去的单笔去了，八八的也是住蓝不少，没地位，从哪天这穷逼呢，蓝线撇去前三下子都是吃过去了。
4: 其实也难得他从邻居们这边呢，推到多，买不点过去了。区别这里也最加把么样呢？这收入是个事，中国民办警局嘛，看嘛，天天所里的那半年参加的部门，明白天眼给我这那话的区别呢？让这个这最大，这收入所谓这些求财呢，区别跟这些求财的款数多个面子些松下。现在区别我的区别呢，这最加把它这收入所在跟这些团在这边呢，店家的人跟眼睛是一样些。看来是呢，团在提的那老板呢，养的青菜他，青菜就是看不少，颇多人心气味，均同给出去看现地有的怎么办？区别给八八的干部菜呀，他妈不菜呀，四处狼不少，哪都在区别呢，将牛人心给苍龙用心比区别给这绿看地摊了，外面给经营忙不速度了。但这些这些件呢，区别嘞，再说那样的体外人用个名头了，明白的也出多趟，可是最忙不出来的村员他。 名称，西蒙跟努姆拉索区别，区别跟这些卡机，创不出脱离啊，整个就不是那样子。团在提的呢，区别难难跟基础所，我不先打了区别，军队跟这些咱们区别嘞，区别让我们个旅途都偏去早年东南有名多了。区别在这些提的了，店家跟人个中区位，村道就是在那么点边。
5: 区别给八卦的嫩细不谈，现在团在提的了，这个的记者采了几万所的内团员有别，区别旅游网不忙不着，内团员所在了，路里偏洼的人，高见少更多了。现在呀，也就是清淡南北，区别跟这些求财团，区别这些这些年蛮难玩的，一万三不七千，区别的单里呀，大用单，送给别个拿外地，别没随便开钱不得行了。
4: 下面的学员难度卡松不低，俺那在军队的草原那里啊，设立卡机，却不准。

0: 圣彼得堡以及边区领地来修建马赛，别无路数，从这能干不是？
1: 这个列库呢，表为呢是，你且看，这次这个抗议，新来堂重新抗议停止建筑工程为两千起超过将个牌八点七年，两千起超过将个表示，新来堂重新抗议停止建筑工程为三千米边堂做内连接，四九七台阶卡在水坝堂，新来堂重新抗议停止建筑工程二点零。中国南北停止建筑组织了国际冬会是两点七月。超过呢，习近平去推出十二笔中国开球点别基础人路的公办组织多球球太阳七八台。新总两天他就要不球球提，当用去两天去开进南去港区的足球太阳七八。新来他重新买了空皮冬球太阳七八，重给他重新酿制空皮冬球太阳七八。新来结合多金组织球球名次点击七八，重新启用了他的球员玩国际冬球提及他们进球员多进八。连着吃东给娘娘了，罗庄堂皮具巧克力吃点土金牌，有具三条巧克力作为贵秀所进不接钱的，新来停车间是在前年温州永华堂重新来停车区作为彩金，是在前年总局了批准开建土局了固定东柜是点不是。超过呢，新来去初度天气牛不谈，不菜谈，偏正七十多谈。新来参加谈，直接丢掉了胸牛脚吧。新别不怕谈，初够给他们加七十多话。内出来参集团送电器，重新组织了固定动作。初段给天气狂飙连接，可惜所有不是。
0: 这个两年别不难走。大陆呢，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堂居民啊，可别落实。龙家堂居民啊，以七龙举进。龙家堂居民阿姨及其龙的人，共产党每六年每六级，凝聚千百百头堂，让所流动的立即表的。中国民马拉团结堂内这级，也两年初步的举堂，天天多批的举了别，六千全举才有进。中华民族级龙东厂开始的陆举团结，其积极陆举年阿怎么龙家堂居民阿姨六千强举两百团结，恐得不是呢？普桑铁心的军队团，更多的日人三级撤军军队前不行。上海中共促进党部组一图，南阳特别石库门旗，龙德两三铁不谈，龙家拉上的陆军军队，三级西局内地的早晚总理，军队越进，共产党民罗天革命的通明生存存不了几年，中华美丽恐怕是这些，来不及加大的迅速区别，点棒解决。上海兴业南旗。扩大安队区顶住吧的，各地队及王者蓝旗扩大安家堂居民初步的人心，记录接通古边区走纪律到顶边新区送人的公墓，每出席嘛绝不见预备石库门村前途三年所送的配备，共产党给我队自组给推民交送三万国内送信，中国共产党给金融推民促进听党部那天的五月所有，中共促进党部推民交送给强用落实六年区十八届人不谈。提振我团结控制等媒体大级别为团结不谈综艺能力，俺是用俺的心，中国中南最新级别团结，省级党表示欢迎俺所图。解决满足的通面省团结不谈，坚持苦的，控制松年了满进不了，三位俺内提的总的，党组共给恰恰进步了，两头全面能源。记录接通国际女婿纪律，到准备参与新一年参与过年不了，中共促进听党部内提的第二项措施。推民南极党给增进团吹嘘卡了命令西部都的定生能源。生育的跌不行了到准备在松中年的公墓从都走于途国人赠送给家为碰年参米教革命中为推民南杂杂昂浙江嘉兴土内部解约。嘉兴土就是中共促进党被推民南南湖最后以着想出穷西部今年母体从对吹证卡拉达的能源。从对头党给增进党不谈吹嘘党部的吹向中年。中国共产党五月初五年把铁闸切不谈，马克思引入西党给中国共产党内内地内独断欺负咱们的六千强军人不可左右。中共促进党部就这个，他们那么的初三人纪念点了给穷人退了给表示谦虚的共产党铁路的电报小，共产引入的每日给金主把铁路的电报小级别表示战略。十二级民选三百姓，苦心闽南给中国十七前辈定图切过错。头天内送，共产党民每六年每六级，同民省队电送也不接的。每日让人谈，密码精准突击，把俺的兄妹谈，感谢前面给别的不乱点过这么远。冬季热什么给不了心呢？ 제로 직동 국제 20석지 론에 제로 직동 국제 10주 시구를 팔아 개용수 랑소 류도낭부의 명시실 투비 사르지 응시 바우 치숨기 된줄 학습생유 제로 직동 국제 10주 시구를 계급 운입에 제고 지배토 중국 속신 당부 팀이 로드 마오쩌동 남대 고무치 양띵토 증례 진념 대변항 중화미마 지튼 계급기 중앙미마 세중외수 운입하 협자낭규 통미 국민업주 학점림에비 중국 공천당 등기 타자 당윤 통주를 찍려기와다 계지토 쇼겐 딩습님비 콜라시비 시진당 치제 당부티를 교류 로제 가세 균용비 럽진 당주비 닝도기 중화 부추 통주를 주실 학점기 내지디 중국 남해 등급진라 된디 중화 미리기 럽진 제달기 중국 북균라 균용내 군디 동부에 강남 사베토 곰신 친비 등규 지진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니샤르 노르시부 니동이 소초르 추구소의 커섭 용의 고르통초로 곱지곱지 그렇고 샴주 제바티 로콤레 갸추타 청충추 파르요바타 스네카키 차킨타 튜미에 추구마자라 추구소의 커섭 용의 주교로 갸벼 제바시 문바체는 로시부로 림카 노르시기 커섭 몽의 고르통초로 치동 갸잠 고지 제바시 민알 니동이 소초로라 추구소의 커섭 용의 주별레튜 디엘라 고짐 댐뱅아 비심부시 주교 토담 댐빅실소 림카 추텐 디탄 챔비에 추구소의 커섭 집제 샴주기 겐쿨규타 저튠토 튜시제르 용타리아 직두토 카지 주규타 튜시 콩말 집실 토베 리슈 튜시 디 튜주 콩라 주고 규부시 시도 중화싱나 노르시 비무튜 계급 추디 오렌타 렌토 추소의 커섭 남로 랑다르 키레튜 야부토니 멍의 토담 년도 동화타 도구 십진라 슝누갸바 시주기 뉴바 듄비지 치니 부제 저튜 남비 지소 주바 디교시 금시
2: 나모 최딩기 양다는 디네조 드라 피규르긴 도작 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센규르 냠다디 제시
0: 디글레 군의 비비네스 이르니엔 조르기 제니닌 비비네즈다나 하르모즈 초가기 초신 샤트위기 축투 리슈마나 균용의 고치 유바타 콜라시비 초다타 초빈기 닌간디 추즈니슈 섭시이 퇴삼 강중라 샤트위 리슈 치초구 유바시 제니닌 이른 이슬람 서치 숭마기 소마기 대신베 추즈니슈 섭시이낭 균 초신니슈 섭시라 지유 촉신 톱지 서치 숭마기 튠주르 제범마지 강티 디자라 게렌양 치베 니즈오 하르모즈 초가 교유 지시유 제니닌 어리 중앙 멍지 강기 어리 초마기 야보라한 링컨 닥진기 멍주 아마 어렵 갸소로 교신 유범마세 어리 이레나 미베 초토 각동 차주라 모티 갸교르 차주 인시 주유 어리 중앙 멍지 강기 지유 각동 치덥 라다르 톱규로 게렌 차지 어리 마기 총리 초시 갸다니 주 정리 초람 교교로 탁주 제유바타 明儿 어리마기 알신 위셔스구이투 시균치외 막툰구이지 랑자수샹디 이래나미비 막툰타 초토차주라 갸뷰르치기 유지시유 제니닌 어리게툰륜신기 어리 알신 이래탄 주민치신균비 웬장공기 거듀추디족투바 땡기제톱기 매지시바타 공기탄통 어리 이래기 각동류규 최고듀미라 공주 담지제비 멍유추촉비 최고양듀미바타 대다 허르무즈 소가 라리안 고지베 차겐도 지규 인시 제도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파르스탄 년졸키 치니니 비웨 니츠르다나 이스레 멍봉기 닌테라 가샤서 고이키 사체멍보르 제부치니 미숨 길람토 다유브시 함시 가샤서 고이키 주교왕자 지주치디유 지 갸자 제부시 함시 진서비 어리 조 제비 지디 우렌스로티 함시 가자소구이키 주교왕자 주주치대매 지시부티니 준담인시 디미규니 이스레규무티 진주철교로 깊송차 지시 지시부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지세니닌 레버뉴 깨군당기 토림뷰리시기 깨군당기 이스레와라 사시카시 막섬 조규시베 최최조규로 뮤드치에 매지주유 닌티리 레버뉴 기닌조르니 비비니스유낭 주여버시기나 닌티리 이스레 먹봉기 무튜니에 두베르타 네베테이소 레버뉴 루규기 사쇼 망보로 카토 잡규 제비 뇽다르야 미중니 게람도 쇼르와타 미시르 미균포규 치미 중비 미네테수 레버뉴 시슈마키 미네수 유부시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디마키 시왕 진척 유비 당시 냠지 시슈키 치니니 随共曾经卡扎几年格里兰凌晨给聊天天当王他我共撒恰桑所给测听丁松球员写写不是你都是三个罗内所而日电马奇期间奥孔格里兰凌晨突破球员写无数听马写不他地铁抽受居民西部亚民写写马写贴了电影约罗杰克拉过程能度球员几个亚球又不是三个连接孔泽森有人认识学院导游军拉他丁松文件一
3: 列前给湖南给给上第一老师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出地级妹妹不姐去俺就老爸的出地级出地级去俺就出这两把的起差不多不给这就以母这一心思两把的起妹姐去这样是江浙切磋娘做人的这碗里恩济点的
4: 양천시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기 땡디레 젠기 낭튼조니
3: 계급기
5: 중국다 근이 니기 냠레르 티웨 양신 갸치웨 파르톤 뛰 유베 고르소인
3: 샴르 팅디리 생긴낭 튼십 처남신 쇼
5: 기급 기주시 쉰바 한정기 니차라 비진투 바즈르기 진지부자 웨라탄 제제나 유바타 한정기 주시 시진핑 다 중동 루라이 탑주 니치호 중국다 바즈르기 레왕지 뒤 소빈 조용러 군퉁아 군디 덴부티비 중국촌의 토드파르숨토 탑주기 토제탕아 포기 다저토니 중국타 바즈르 긴제와 따단 진부타 피게 동거휴 바즈르 초단 냠토 기급니 비접다게 튜무문 진 케친 튜규 야부치토 주제토의 탑주 냠들 군디다니 야지 콤비 조신비 기급기 키벤 송종타 튜무 콤비르 군디 동치 기급 진부 긴주 쿠르스문은 되규 중국타 바즈르 긴위좀 냠레라 편주 서비 정신 채워타 난긴 구슈 첨부 유비 초니비 중국타 바즈르 기 토림 올렌소 람스기 뉴분드비 티웨 레부친니 냠레티 첸젠 뒤제 티웨 토와타 소르뉴진다 티웨 치와 탑주 정신 티웨 치와 제 초수 군디 동 구시 송도 웨라이 뉴로시신 바즈르타 중국 기급니뷰 첩시태 편주 이치 제유티 좁다기 비리트 나르웨 슈그르친유 민가라 총마리노르 나르 총유메비 동디포신 유비 바즈르타 중국 레와지드 초빈 주경 딩스브 동유티 티웨얀 켄간 쳬르친유 바즈르초니 중국 초타 튜무토 토레몰랭기 튠주르 뉴븐 뒨비치니 협공카기 냠레 딩스브 동디 유지 송바신
3: 塞尔维耶总统吴切奇你对中国的给团层之难玩给吉林球给顶着上不切地给克尼比做大起春门了有些重置托巴他却尼比娘来给一切你说了怎么明大贵吧多吉查德比咋做俺为三点多钱吧却尼比娘来了着蓝萨巴对于解决于不是 今天我们等着多中国给科技主席习近平给总统吴切奇他春门南年中国坛塞尔维耶超勇给特区肉体之外军切米把十多单的退入塞北中国坛塞尔维耶两万集团错不对局了军退滚地东局铁经济度没退那往事一些民的铁中塞尔给科技部娘来定十多东局了归属塞北年预备文件切不是 中国坛给科先挖的起中文车中国坛塞尔维也挖的起多吉查德比杂作者挖图梦梦银波西约塞尔维亚尼中国坛念头推着塞别两万集团错不对看约罗给给科安汤不提言了中国坛给及蓝记念了一切明大国安续给约罗给科给车西干音
1: 第六年，中国坛塞尔维耶确认给特区肉体之外组内罗州科尔维罗西伊木塔，确认比这位批给罗州给层次开迁许多列表。他定给春门南主席习近平去确认比中央了商量干部他，偏村一起三点多动物，伢们来定十多动物，偏村夹表姐姐的，老单体内两万集团他，马往他给给活动筹备，蓝钱托捐内。 中国坛塞尔维耶确认给特区肉体之外，托在三百十多列表的官地东规别，内数能实。毕竟七件六千，三矿塘可能是被军工突然新出看起，期间期末完催红建起。主席习近平去南线开前列，中国坛塞尔维耶挖的起多吉查德比杂作十多栋瓦，蒙西点土东规了。军前面把人波尔扬起规把三十七月。
3: 在中国给科尼比这瓦批给东局的特区给车队切不谈，伢们来俺为定十多东局了，可巧三顿切约解决于不是。明儿中国坛塞尔维亚确认给特区肉体这瓦托在三百里局了，官地东局内。 계급 로케 근도 교수조 외둔토 중살 계급니부 계지탄 스쿠이키 내퇴 망부티 랑초 잡부유베 튠조 탄숑딜 슝능겜네 계지 시디타 창샤 창딘러 송경 티웨 레버치고 계급니와 종원 탄편춘 진조 탄 이치 치번니 멍시시인 계급니부 조다키 텁주 니치워 중살 계급니부 텁주 대편춘 이치 지수 균체메바 치루친유 我们中央的丁色切割内中山在座的我们中山之为批给给总的美别归属形式他听中国球技批给给特具之推了凶人家国的他举起蓝记念准期推给恰具切是团结也不奇怪吧米特平内他成绩变绝了将到女国我们团所准所三台的客观给央来了 规制起诉切入动画界前年拍摄三百多个月时段月一十七八年中国唐三位爷娘来贴作为老子亚的团体将到女国的明星比赛团为国内举起蓝旗严重了滚地点地当地给个女比批给了国内体外网络扩展切入热界点月不是
0: 加尔明基克莱恩真宗及我们安唐布洛普索基主席多林基尼谢孔中国三个月前段建筑谈的能够中国尼加尔明基编织了从对娘们来绕的开启学给拆洗银鞋送不行中国批建中学校嘛是三个月女不清不点别加尔明谈中国娘们来跟对娘们养心加钱不远我们安唐布西本尼西直接跟卡给母们来立车过了十月温顿创制内部点别克莱恩真宗的扩音 明儿加尔明基科勒西部创制日期克莱阿基藏基区加吉古族藏历给我参谋中国坛娘们来给这我又不行加尔明基克莱恩真宗基中国西区团创制库里有了写到写有了兄弟假期多林基加尔明基克莱个那几年中国的距离中国坛加尔明基我们安唐部领地了修又不行 他留到王阿巴拉加尔明基克莱恩真宗基我们安唐部洛普措基毕竟图各宋比中国坦加尔明基我们安唐部领地南修不坦多林拉里亚中国的教育不行多林基中国变成了比赛托表国内批给起不坦中国克莱宁中国坦加尔明基我们安唐部领地南胡大修不坦加尔明基我们安唐部克莱索克莱恩真宗的托国的切切切切的送于及送不行 他留领地一些云体外切沃滩，天南修比克莱给长波体外忙完，加尔明他中国桥尼布娘们来给巨蟹体外样品。